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는요. 프리드리 질허의 로렐라이, 테너 페터 슈라이어, 콘라트 라고스니히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를 손민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모습만 따라하거나 무조건 따라하지만 말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웃음을 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손민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 훈디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는 습관, 이런 걸 훈민수 해보시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카티 프로 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중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정경화의 바이올린 샤를 뒤투와의 지휘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무려 12분이나 진행되는 곡인데요. 그 시간이 무색할 만큼 금방 지나가는 아주 흡입력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의 첫 사연입니다. 8234님 저는 훈디와 리벨란테를 좋아하게 되고 나서 취미로 합창단 활동을 시작했답니다. 덕분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또 하나 늘었어요. 와, 우선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합창이라는 게 정말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소름 돋는 그 아주 그 기분 좋은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저도 중창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8234님도 꼭 그런 경험이 많아지시기를 바라봅니다. 0524님, 지훈님도 손민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애가 관극한 뮤지컬이 궁금해서 최애가 본 작품을 저도 따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지훈님은 혹시 누군가를 좋아해서 따라해본 손민수가 있나요? 물건이든 음식이든 장소든 지훈님의 손민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애청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현빈 씨가 굉장히 멋진 파란 추리닝을 입고 나옵니다.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그 동대문에 가가지고 그걸 구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그때 현빈 씨가 신었던 운동화도 이렇게 샀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왜 나는지 여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5번 F장조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5번 F장조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이제 곧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될 거예요. 마차가 숲속 넓은 길을 따라 별장으로 가던 중 내 파트너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네. 조심하세요.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묻자 그녀의 고모가 설명해 주더군. 그녀는 이미 약혼을 했답니다. 아주 번듯한 신사분과요. 그는 지금 부친이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처리할 일도 있고 좋은 일자리도 알아볼 겸 출타 중이라는군요. 그때 내게는 그 이야기가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서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네. 내가 마차에서 내리려 하자 대문에서 하녀가 나오더니 롯데 아가씨가 곧 나올 것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네.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게 정말 죄송해요. 옷도 갈아입고 제가 집에 없을 것을 대비해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느라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로 빵을 나눠준다는 걸 깜빡 잊었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 하지만 내 마음은 온통 그녀의 자태,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행동에 사로잡혀 있었네. 전 굉장히 겁쟁이에요. 그런데 타인을 즐겁게 해줄 생각에 일부러 대담한 척 하다 보니 저절로 힘이 생겼어요. 우린 창가로 다가갔고 롯데는 창틀에 팔을 걸치고 서서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았네. 하늘을 응시하다 불현듯 내게 시선을 돌렸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 손 위에 지그시 얹으며 클롭슈토크 라고 말했네. 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를 장엄한 송시를 마음속에 새기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몸을 굽혀 그녀의 손에 키스했네.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지. 거룩한 시인이여, 당신이 이 눈빛에 담긴 공경심을 볼 수만 있다면. 헤어지기 전에 난 롯데에게 한 번 더 만나자 부탁했고 롯데는 내 청을 들어주었네. 그 이후로 해와 달과 별은 변함없이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었지만 나는 도무지 낮과 밤을 분간할 수 없었네. 내 주위의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일세. 보라, 저 장엄한 밤하늘의 별들. 그 앞에 선 나는 얼마나 작은가. 먼지 같은 나는 별들과 함께 하노라. 오, 타올라 사라질 세상의 생명들아, 이 순간을 알아챈 누군가 있다면 나는 그와 함께 하리라. 오, 황홀경이여, 가령 내가 죽을지라도 죽어

고선웅 작사, 정민선 작곡의 뮤지컬 베르테르 중 어쩌나 이 마음, 나현우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음악에 앞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는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일부분과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베르테르에 나온 시를 함께 낭독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어쩌나 이 마음은요, 2020년 뮤지컬 베르테르 20주년 기념 음반에서 보내드렸는데요. 이때 저도 앙상블로 함께 무대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공연했던 배우분들과 음악감독 구소영 선생님도 떠오르는데요. 아, 당시에 저도 대사가 한 세 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세 줄을 하는데 조광하 연출님께서 한 3줄을 이상하다고 다시 하라고 이렇게 계속 혼내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읽어드린 클롭슈토크의 시는 뮤지컬 베르테르 초반에 나옵니다. 베르테르와 샤를로테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이 시를 낭독하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베르테르가 샤를로테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지독한 순애보가 요즘 세상에선 보기 드문 사랑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은 시대가 달라져도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설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리움,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순간까지. 이번 가을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같은 고전에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네, 여담으로 저도 언젠가는 혹시 베르테르의 베르테르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파벨 길리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느니 마니,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하벨 길리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2320님, 훈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나 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그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나이 생각 없이 무리했다가 병나서 일주일을 고생하고, 이제는 컨디션 회복하고 욕심은 과감히 버리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새끼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기로요. 아, 진짜 고생하셨겠어요.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도 좀 컨디션 회복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아, 저도 항상 다이어트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욕심내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일단 다이어트는 지속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잘하셨습니다. 새끼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민요, 랄프 본 윌리엄스의 푸른 옷소매 환상곡, 존 바비롤리의 지휘, 심포니아 오브 런던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국 민요 랄프 본 윌리엄스의 푸른 옷섬의 환상곡, 존 바비롤리의 지휘, 심포니아 오브 런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요, 0524님이 오늘 결혼 17주년 기념일이시라고 신청하신 곡입니다. 내 인생 가장 편안한 그늘이 되어준 내 사랑 밤톨,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걸어가자.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너무 로맨틱하네요. 저 지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정다운 나무 그늘, 이명주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정다운 나무 그늘, 이명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소화불량이 하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1부 끝곡으로는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서곡, 콜린 데이비스의 지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0: 2부 첫 곡으로는요, 안병희님의 신청곡 한정동 동시 윤극영 작곡의 따오기,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달달이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CBS 기획 전재덕 박종성의 심포닉 하모니카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모니시스트 전재덕 박종성 그리고 전재덕 밴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모니카 협주곡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넬라 판타지아, 우리 민요 세야 세야 등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프랑스의 메스크랑 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다비드 라일란트, 신창용의 피아노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죠. 9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부천시립합창단의 1, 2, 3, 4 콘서트, 악기와 합창음악에 초대합니다. 김명희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피아노, 대금, 생황, 장구, 필이라는 악기에 합창을 더한 곡을 들려주죠. 9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34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레알 김 지휘의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코지 판투테,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 오페라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아트센터 도암홀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휘 올라리 엘츠, 피아니스트 선우 예권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등을 들려주죠.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바니 파이지엘로의 만돌린 협주곡 시장조 중 1악장 알레그로, 우고 올란디의 만돌린, 클라우디오 시몬의 지휘, 이 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신청곡입니다. 3858님. 아들이랑 며느리는 2박 3일 여행 가고 저는 100일 지난 손녀딸 잠시 봐주러 용인 아들 집에 와 있어요. 손녀딸이 지금 아당 클래식 들으며 곤히 자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여유 있는 아침 먹으며 아당 함께 듣고 있어요. 손녀딸이 미소 지어줄 때 온 세상에 천사 미소가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허약한 아들 키우느라 병원 문턱이 닳도록 업고 뛰어다녔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아침입니다. 신청곡 손녀딸이랑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아, 또 아들분이랑 며느리분이 여행 가시고 혼자서 이렇게 손녀딸을 봐주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 시간 행복하시라고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G장조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시크 2악장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G장조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지크 2악장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음악도 즐기고 퀴즈도 맞추면서 행운의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와글와글 음악 퀴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이 무엇인지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시면서 생각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음악으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을 로저 노링턴 지휘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풍당당 행진곡은 미완성으로 발견된 곡까지 포함해서 총 6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1번이 가장 유명하죠. 웅장하고 힘찬 선율로 희망과 영광, 새로운 출발을 표현했는데요. 아, 우선은 굉장히 감을 다들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운동회, 미스 코리아 이런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당당한 리듬과 밝은 분위기는 어려움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떠올리게 하고요. 이것을 갖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모습도 연상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는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여를 루이스 코보스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오페라하우스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다메스 장군이 이끈 이집트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흐르는 곡이죠. 왕과 신하, 백성들이 다 함께 군대의 승리를 축하하며 부르는 합창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과 승리의 기쁨을 웅장한 음악으로 보여주는 곡인데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 겁내지 않는 기계를 뜻하는 오늘의 정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입니다.

세 번째 힌트 음악으로는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여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카라얀 지휘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파리 뒷골목,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앙리 미르제의 소설 보헤미안 삶의 정경이 원작이죠. 소설에 나온 보헤미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예술가들은 20살 남짓한 나이에 이것이라는 자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덕목이었고 희망은 가난한 이들의 재산이었다라고요. 또 이 아리아는 극 속에서 로돌포와 미미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흐르는 곡인데요. 두 사람처럼 사랑을 고백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 세 번째 힌트 음악까지 듣고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이 들어간 명언과 격언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행동하지 않는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염된다. 한 사람이 이것을 내면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얻는다. 저희 리벨란테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리벨란테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거나 새롭게 발견하기를 바라나요? 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리벨란테는 희망과 이것,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는 그룹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살아오면서 혹시 잃어버린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리벨란테 음악이 그것을 다시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라고요.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이것을. 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백, 기계, 패기라고도 하며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뜻하는 오늘의 정답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아주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작품 번호 125, 합창 중 4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사이, 환희의 송가를 발췌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고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곡이죠. 힘차게 울려 퍼지는 선율은 희망과 이것, 인간의 연대를 느끼게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0: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작품 번호 125 합창 중 4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사이 환희의 손과 발췌 버전을 리카르도 무띠 지휘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용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먼저 모바일 쿠폰 당첨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모두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500번째 0017님 축하드립니다. 1000번째 2609님 축하드립니다. 2000번째 3675님 네, 세 분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은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0: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을 드립니다.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에드시런의 퍼펙트, 김지훈, 진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베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8: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11: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이 얼굴을 바꾸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물쭈물하다가는 금세 지나가 버릴 걸 알아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궁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선선한 가을밤에 넓은 잔디밭에 앉아서 다 같이 영화 한 편 봐도 좋겠는데 했는데 마침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요. 올 가을 서울 숲에 있는 잔디광장에서는 가을밤에 정원극장 영화 상영회가 열린다는 거 있죠? 그것도 무료로요.

가을이란 계절이 꼭 연애할 때처럼 그렇잖아요.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안달나게 해놓고 잠깐 앉아있다가 휙 하고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만끽하고 싶다면 떠나기 전에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야죠. 올가을 놓치면 또 1년이나 기다려야 하니까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꽤 낭만적이게 문을 열어본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은요, Midnight in Paris 중에서 Daniel May의 I Love Penis였습니다. 낭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낭만적이었죠. 9월에서 10월 딱 요맘때 요런 행사들이 많이 열려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외 음악이나 상영회. 아까 그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오만과 평경장님이 가을 특집 체험 공개 방송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와,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진짜 하고 싶다. 막 서울숲 광장 이런 데서, 그죠? 스크린에 영화 이렇게 화면 틀어놓고 음악 띄우고, 아, 그러면 너무 좋겠다. 네, 저 그 불꽃축제에 다녀왔어요. 뭐 불꽃축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너무 낭만적이다도 있고, 또 너무 위험했다도 있고, 막 싸움도 많이 나고, 그럼에도 아름답고 약간 소동극 같은 영화 장르로 치면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 불꽃축제도 뭘 느꼈냐면 음악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음악이 있으면 모든 게 갑자기 정말 영화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얘기한 가을밤 정원극장은 서울숲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예요. 지난 4일에는 미드나잇 인 파리 상영했고요. 앞으로 이웃집 토토로도 상영하고요. 패딩턴 2, 건축학회론, 원카도 상영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가시면 잔디광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사전 예약은 필요 없고 돗자리는 챙겨가시는 게 좋다고. 와, 영음씨들이랑 같이 보고 싶다. 영경님, 벌써 피부에 닿는 공기가 가벼워졌어요. 지금 서울숲 걷고 있는데 바람이 간지러워요. 네, 0272님, 저희 동네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9월 18일 저녁에 장곡의 공원에 모아서 영화 보는 행사가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좋다 좋다 좋다. 같이 갈 사람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영음 청취자분들도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얼른 얼른 모이셔서 335 이야기 나눠보시죠. 최강희의 영화음악으로 모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오늘도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5: 조강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이런 곡들 듣고 있으면 괜히 창밖을 멍하게 내려다보게 되던데 하늘도 보게 되고 또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게 멍하게 되기도 하고요. 잔잔하게 흐르는 피아노 그리고 기타 선율이 아름다운 두 곡이었죠. 먼저 냉정과 열정 사이 중에서 더 홀라인 야즈 이 곡은 5070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오늘도 습관처럼 레인보우를 눌러 들어요. 영화음악 들으며 길을 걸을 때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좋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더 홀라인 야즈 파란 하늘에 살랑살랑 바람 맞으며 이탈리아를 걸어보고 싶네요. 항상 즐겨두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한효주 씨 주연의 우리 영화였죠. 뷰티 인사이드 중에서 아마폴라 기타 버전이었어요. 주인공 우진이 사랑에 빠지는 여자 이수의 테마곡이었죠. 아, 네,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진다.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 계신가요? 네, 사랑에 빠져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에 빠진 눈길을 받아보고 싶은가요? 매일 아침 다른 얼굴로 잠에서 깨어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 뷰티 인사이드. 주인공 얼굴이 매일매일 바뀌니까 100명이 넘는 배우들이 우진 역을 연기했다던데 배우 플렉스. 배우 플렉스 느낌 굉장히 있었고 또 이게 광고.

그 연출하시는 그 PD님께서 메가폰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되게 화면이 되게 예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나요. 광고 같았어요. 뮤직비디오 같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매일 그러면 힘드니까 한 일주일 정도 다른 성별, 다른 얼굴로 깨어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하기 귀찮으세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르게 태어나서 그냥 전 밖에 안 나갈래요. 그냥 계속 이어서 어제 보던 시리즈물이나 볼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찍은 하늘 사진을 올려주고 계세요. 2647님, 강디 방금 찍은 사진, 높고 높은 가을, 파란 하늘이 너무 이쁘고 멋져요 하셨는데, 정말 예쁘네요. 어디예요? 와, 구름이 너무 잘 보이네요. 하늘이 푸르러서 그런가? 네, 경주기행 보셨나요, 여러분? 경주가 이렇게 그 건물들이 낮아서 하늘이 전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예쁜 가을쯤 되면 경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9027님, 강디 마당에서 찍은 집 앞 가을 뷰예요. 세상에, 어디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여기 어디 사시는 거예요? 와, 뻥 뚫린 대자연의 하늘인데 이게 집 앞이시라고요? 요즘은 하늘만 봐도 참 행복하네요. 강디 제작진분들도 멋진 가을날 보내세요 하셨네요. 불꽃축제 사연 있네요. 나이 들어 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주변의 만류를 물리치고 여의도로 불꽃축제를 보고 온 환갑쟁이 부부입니다. 괜찮으셨어요? 결론은 너무 힘들지만 최고였어요. 아, 집에 들어와서 유튜브로 보고 또 보고 강희님 말씀처럼 음악과 멘트가 주는 전율은 소름 돋았어요.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불꽃들. 내년엔 편한 자리 예매해서 보고 싶은 희망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와, 제가 차린 건 아니지만 왜 제가 행복하죠? 네, 그 불꽃 축제 때문에 환경도 좀 그렇고 그 새들도 많이 죽고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끔찍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하늘엔 불꽃이 터지기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는 자유구. 그러다 보니까 그 풍경도 볼 수 있을 때 봐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관심 정말 없었는데 친구 때문에 억지로 갔는데 와, 그 터지는 불꽃 때문에 참 황홀하다? 그런 느낌 들었는데 저 그때 멍하게 불꽃에 빠지는데 그 영국 불꽃이었을 거예요. 영국, 미국, 한국 순으로 15분, 15분, 30분 했는데 픽스유가 탁 나오면서 불꽃이 막 터지는데 기분이 묘하대요. 그 곡 지금 한번 같이 들어봐요. 6월의 음악 앨범 중에서 콜드플레이 픽스유.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타버스 커피님, 강디 개인적으로 이 곡은 영화 시티 오브 엔젤 중에서 병원에서 천사 세스 니콜라스 케이지와 먼저 천사에서 인간으로 변한 혼상태에서 깨어난 환자의 대화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환자의 강한 삶의 의지가 있을 때는 의사는 그저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맥라이언의 말도 같이 떠오르는 곡입니다 하셨어요. 너무 친절하게 가로 열고 니콜라스 케이지 맥라이언 이렇게 성의 있게 써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메타버스님 말씀처럼 영화 시티 오브 엔젤 중에서 구구돌스 아이리스 들으셨어요. 메이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곡이 있어도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곡들이 있거든요. 또 계절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리스 신청 들어왔다고 저희 또 막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좋습니다. 아가다님도 역시 시티 오브 엔젤 OST 아시는 분이시네요. 네. 화장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아니 밖에서 우리 작가님하고 이 창 하나를 열어놓고 소통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메시지랑 헷갈려서 제가 두 개를 다 읽을 뻔했어요. 네, 너무 많은 것이 오픈될 뻔했습니다. 네. 아, 이거는 사연 보내주신 분 사연이군요. 네. 화장실 가야 하는데, 아니, 난 작가님이 화장실 가야 되신다는 줄 알고, 아니, 실례했습니다. 네. 화장실 가야 하는데, 연달아 좋아하는 곡 나와서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저는 그 가끔 이렇게 그 사연 이렇게 놓으시고 그 밑에 작가님이 이제 코멘트나 저랑 하고 싶은 대화를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작가님 화장실 가고 싶으셔서 이 문자를 늦게 주셨다는 줄 알았어요. 네, 두 분께 다 실례했습니다. 라일라 캥기님, 체험은 우리 일상을 잠시 멈춤하게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 이분이 라일라 캥기님이셨구나. 그 토토로 메인 테마도 신청하셨는데 이 곡은 자주 나가서 오늘은 소개 못 해드리는데 언젠가 나온다면 꼭 라일락 캥기님 신청곡이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라일락 캥기님 맞으시죠? 강디 오랜만이에요. 문자로 왔는데요. 오늘은 이 언니가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내일 저는 서류상 유부녀가 될 예정이에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남 남자친구와 내일 혼인신고를 해요. 일본으로 가서 거주하기 전 첫 단계입니다. 둘 다 나이 먹기 전에 결혼은 생략하고 결혼식은 생략하고 순서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기 정든 약국과 20살 차이 나는 약사님과 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아, 20살 차이 나는 약사님하고 사이좋으신 약사님도 같은 분이셨군요. 퍼즐이 막 맞춰지는데요. 너무 아쉽고 아쉬워요 하셨는데요. 그래도 라디오는 계속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다행입니다만 너무 아쉬운데요. 몸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메모해놨다가 빠른 시일 내에 꼭 띄워드릴게요. 이번 주 체험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도 소개하고 음악 들을게요. 무명 가수 릭과 한물간 팝스타 데니가 우연히 만나서 함께 쓴 단 하나의 노래로 엮이게 되는 이야기예요. 영화 싱어게인 예매권 보내드릴 거예요. 네, 싱어게인 말고도 많은 영화들, 경주 기행도 있고 이런 영화들이 이제 9월에 대작들이 빵빵 터지니까 좀 빨리빨리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저희 예매권도 얼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싱어게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슬라이딩 도어스 중에서 다이도의 땡큐.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라니라니님, 60살 엄마와 30살 딸이 연천으로 캠핑 와서 타프 아래서 하늘 보며 듣고 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음악도 너무 좋아서 다리가 저절로 까딱까딱합니다. 아, 부럽다. 부럽고 멋지다. 아, 말로 이렇게 하면서 왜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순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쵸? 어제 너무 놀고 싶었는데, 어제 일찍 끝나서 좀 놀고 싶었는데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요새는 그렇게 잠이 쏙 들어버려요. 네, 그래도 좋은 컨디션으로 푹 자고 여러분 만나서 또 행복합니다. 3906님, 강희님, 오늘 음악 선곡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뭐 제 선곡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선곡이시고 또 PD님이 즉흥적으로 날씨와 이렇게 딱 여러분 컨디션을 살펴보면서 띄우시는 거지만 좋네요. 날씨와 너무 어울리네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하셨습니다. 아, 이 영화도 보셨나요? 우리 클로저 얘기하면서 앨리스들이랑 얘기할 때 아노라라는 영화도 공부하면서 이 스트립 댄스 하는 역할로 그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댄서, 스트리퍼. 네. 아노라 영화 중에서 테이크댓의 그레이티스트 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짱바님, 아노라에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네. 결혼할 때도 이 노래 나왔고 했다고 해요. 저도 아노라 너무 재밌게 봤는데 딱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났네요. 들으신 곡은 아노라 중에서 Take That, Greatest Day.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0224님 신청곡이었어요. 트레인스포팅에 나왔었죠. 퍼펙트 데이즈의 루리드 퍼펙트 데이였습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컬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브로스 올마이티 중에서 조안 오스본, 원 오브 어스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0: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살짝 아슬아슬하다 걱정했는데 신호 잘 받아서 무사히 안 늦게 도착했을 때, 짐이 많은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딱 도착했을 때, 구내식당 메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을 때, 이런 일들이 뭐 사실 별거 아닌데 그날 하루가 온통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요. 걱정 고민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일상에서 잠깐 맛본 소소한 단맛 덕분에 조금 더 힘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내 등을 가만 밀어주는 이 가을바람도 노랫소리도 다 내 편이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렇게 든든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DJ DOC 나의 성공담. 1633님, 인천에서 방충망을 하고 있는 집 고치는 총각들입니다. 와우.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직업들 미래의 먹거리로 최고입니다. 왜 해외에서도 배관공이니 이런 하는 분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나라도 로봇가 못해 이것을. 로봇가 못하는 쪽으로 우린 최대한 먹거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어떡하나.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0: 사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박기영의 시작 YB 내게 와줘 7465님 남편이 사무실 이전해서 같이 청소하면서 언니 목소리 들어요. 노동요가 대주는 신나는 음악이 나와서 더 좋네요. 그 남편 또 사무실 내 손으로 치워주고 구석구석 살펴주고 그래야 마음 놓이죠, 그죠? 커피 두잔 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잠시 땀도 좀 식히고. 우리 앞으로 여기에서 돈 많이 벌자. 함께 기도도 하면서. 조영기님, 회사에서 매일 제일 어려운 회의가 있는데요. 바로 점심 메뉴 정하기. 얼마나 어려우면 별놈의 게임을 다 하자. 뭐 사다리 타기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규칙 만들었어요. 아무거나라고 말한 사람이 그날 메뉴 결정권을 박탈당하는 걸로. 신기하게도 그 뒤로부터 다들 먹고 싶은 음식이 아주 빠르게 떠오릅니다. 평화로운 점심을 위해 이 규칙 적극 추천합니다. 생각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메뉴 중에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한창 동안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점심 메뉴 서로서로 생각해보고 같이 나눠보고 이런 게 소소한 재미이죠. 혼자 일해봐요. 그런 거 누구랑 이렇게 사다리 혼자 탈 거야?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2363님의 신청곡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빅뱅 하루하루

조정석 아로하 들으셨어요.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을 시오르님이 신청하셨고요. 오마갓! 아니 1년 만이에요. 남편 따라 미국 생활 1년 마치고 그새 귀국했어요. 유고 구사님. 아 남편 50 넘어 영어 좀 배워보겠다고 그 좋아하는 열매도 꾹 참고. 아, 너무 힘든 일인데. 드라마도 안 보고 미친 듯이 영어 공부하다 왔어요. 아이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 미국 생활 자유롭게 해보고 싶어서요. 덕분에 이제 외국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렇게 참았던 언니 목소리 다시 들으니 한국 온 게 실감나네요. 오마갓!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러 이 나이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부럽다. 난 정말 유학생 그런 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유학 가수 이런 건 없나? 차차 마미님, 차 수리 맡겨서 오늘은 뚜벅이 출근길 매일 듣는데 덕분에 회원가입도 하고 처음으로 글도 써요. 수영 씨 라디오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럴 때 또 걸어서 여기저기 또 하나하나 차를 타고 갈 때 못 보던 것들. 제가 요즘에 또 심취해 있는 좡발짱이라는 유튜버가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데 걸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돈주왕님, 어머 하필이면 또 주왕이네. 돈주왕님이 신청하신 제이 어제처럼 린 사랑했잖아.

9006번님, 아들이 집에서 가까운 공군부대에 배치돼서 좋긴 한데 한 달 새 외박, 외출, 휴가까지 세 번을 픽업해서 먹이고 복귀시키는 과정이 꽤 힘드네요. 거참 희한하죠? 아니, 입맛도 고급이라 한우구이랑 육회가 먹고 싶대요. 아, 군기가 빠졌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집에서 안 가깝고 멀리서 아니면 최전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오면은 한우가 뭐야, 랍스타도 대령을 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잦아지고 체감상 멀리 있는 듯한 느낌과 집 앞에 제가 저기서 뭐 하고 있겠지랑은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또 이럴 때 해주시고 사회에 나와서 또 열심히 부모님께 잘해라. 9006번님이 신청하신 유승우 서현진 사랑이 뭔데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7: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변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4: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1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기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정원님이 신청하신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 들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랄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5564님이 신청하신 IOI 갑자기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트와이스 팬시 들으셨어요. 5564님이 20개월 딸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아 이제 준비해야죠. 추석 선물 세트 알바 면접 보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일하게 되는데 너무 신나요. 그래도 신났어. 다음 달부터는 풀타임으로 일하려고 계속 면접 보러 다니고 있는데 원하는 자리가 지금 딱 예비 1번이라 좀 긴장돼요. 꼭 연락 오면 좋겠어요. 대학 때 예비 1번보다 더 떨리지 뭐. 이거는 이제 돈을 벌고 말고 하는 거니까. 그 거기에 그러니까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알바가 생겨서 가슴 좋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되는 거잖아요. 2096님 추석 전까지 엘베공사에서 20층까지 거의 한 달 동안 걸어다니고 있어요. 아주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돈 안 드리고 운동하자 싶다가도 미추어버리겠어요. 방금도 5층 들어가시는 분이 어찌나 부럽던지. 뭐, 또 장점은 20층까지 오가면서 윗분들과 인사하며 지내요. 서로 힘내시라고 하면서. 제가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계단 운동을 정말 108계단을 108층이죠. 했었을 때에 피부가 진짜 좋아지고요. 노폐물 빼는 데는 계단 오르기 망한 게 없어요. 그냥 108층 오르내리는 데도 30분이 안 걸려요. 금세금세 하고 우리 이제 늙을수록에 다리가 튼실해져요. 언니들이 힘을 주고 있네요. 서문탁의 사슬, 마야 나를 외치다.

범진의 인사, 혁오, 톰보이, 5031 하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이고, 1390님. 아기가 넘어져서 턱을 다치는 바람에 한 달에 한 번씩 레이저 치료 다녀요. 오늘 치료받으러 남편과 같이 병원 가는 길인데 날씨가 좋네요. 치료 잘 끝나고 아기랑 키즈카페 갈 예정입니다.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새 가족이 함께라 행복한 하루네요. 아, 저도 이거 턱 얘기하면은 집에서 그 바퀴 달린 이런 그 블럭 통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거기에 쏙 들어갈 나이였어요. 근데 그거 막 밀어주면 좋아하는데 아, 저는 엄마가 아니라 약간 그 순간에 같은 또래가 되거든요. 그럼 또 미친 듯이 밀다가 그게 휘카닥 뒤집어졌는데 이게 턱을 탁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가 붓고 뭐하고 뼈가 부러졌는데 다행히 아니었는데 꽤 오래 갖고 그 밑에 이렇게 퍼렇게 이렇게 멍울 같은 게 꽤 오래됐는데 요즘 보니까 그 자리에 딱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미안타 엄마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데 그렇게 또 다 크더라고요. 4325님 사무실에서 남편 분위기가 살얼음이에요. 이런 분위기 싫어서 뛰쳐나왔네요. 2시 40분 영화 무작정 잘했어요. 왜냐면 같이 있어봤자 이게 참아지지가 않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별거 아닌데 쓱 했다가 그게 큰 싸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뭐 남편이 피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피해서 그 순간만 좀 서로 열을 식히면 또 남편도 이렇게 아, 또 내가 또 너무 그랬나? 이렇게 돼요. 5996님이 신청하신 울랄라 세션 서쪽 하늘 황가람 나는 반딧불 이상은 언젠가는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6422님이 신청하신 나인 뮤직스 돌스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좋겠다고 합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청취자분들을 편안한 오후 시간으로 안내해드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신호등 같은 팝송 프로그램입니다.

이동하는 차량이나 사람에게 진행 가능 여부나 진행 방향의 교통신호를 알려주는 장치가 바로 신호등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호등은 1934년 9월 8일 남대문에 설치됐는데요. 그때는 경찰이 그 근처에서 직접 조작

2026년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I've been thinking about you, 런던 비트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호등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신호등 얘기하니까 3호, 4호번으로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FM 팝스와 깜빡깜빡 신호 울려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이 방향지시등 있지 않습니까? 방향지시등? 저 우리가 이제 흔히 깜빡이라고 부르죠. 깜빡이. 깜빡깜빡해서 깜빡이. 이 방향지시등을 잘 안 켜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 방향지시등은 나를 위해서 켜는 게 나를 위해서 켜는 것도 켜는 거지만은 상대방이 내가 어디를 갈지를 미리미리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꼭 좀 네, 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다 함께 차차차 님이 전남 고흥

0: 우덕초등학교 22회 동창생 셋이 칠순 기념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FM 팝스 들으면서 오늘 500km를 넘어섰고 힘에 부치지만 산티아고까지 나머지 300km 꼭 완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어. 대단하십니다. 칠순에 지금 800km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럼 연습을 많이 하셨겠네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오유 칠순에 이 800km를 야,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뭐 한 달 넘게 걸린다 그러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멋지시고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칠순 기념 동창생 세 분이 지금 가신다 그랬어요. 꼭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인가요? 그 성당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야, 멋지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걷는 게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 저희 집사람이 너무 무섭고 좀 힘들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뭐 꿈을 갖는 거야 뭐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한동준의 FM팝스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유튜브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어.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린더 론스타트, It's So Easy, 올리비아 뉴튼 존의 If You Love Me, 카펜터즈의 Beachwood, 4, 5, 7, 8, 9, 6가 빠졌네요. 4, 5, 7, 8, 9. 아바의 Ring Ring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와, 백두산 천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3270번으로 오늘의 백두산 천지 날씨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JDH님은 점심에 성내천 한 바퀴 돌고 왔네요. 하늘도 푸르고 날씨도 좋고 가을이 너무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예. 가을이 좋죠.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진짜 국보급, 아니 세계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6297번으로 음식 집배원입니다. 올여름 정말 힘들게 버텼는데 선선해지니까 이놈의 비염이 또 찾아왔네요. 간질간질하고 채책이 나오고 시원하죠. 좋은데 또 다른 힘겨움이에요 그러셨습니다. 아이. 저도 그런데 아, 저도 진짜 이 더위를 힘겹게 극복을 했나 싶은데 아 콧물이 줄줄 나오면서 재채기 나오고 야, 저랑 똑같으시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깜짝 놀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커피 쿠폰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음식 집배원이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Then We Almost Have It All.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아버지께서는 제가 30대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겨우 52. 아직은 가족 곁에 오래 계실 줄만 알았던 연세였죠. 하지만 제가 더 잊을 수 없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의 기억입니다. 그날은 가족들과 가까운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 평범했던 하루가 저희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금도 그 공원을 지나가면 고기 굽는 냄새, 가족들의 웃음소리,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무더운 8월에 장례를 치른 다음에 아버지의 고향에 있는 깨밭으로 아버지를 모셨죠. 그날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 깨냄새입니다. 한창 익어가던 깨에서 나오던 그 향이 뜨거운 공기와 함께 산자락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풍요로운 시골의 향기겠죠.

저에게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의 냄새입니다. 장례를 마친 뒤 어머니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말씀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으셨으니 그 충격과 허전함이 얼마나 크셨을지 지금도 헤아리기 어렵네요. 사형제의 장남인 저는 그날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동생들을 챙기고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져야 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몸으로 배우면서 살아왔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저도 아버지께서 떠나신 나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 나이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가족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조금은,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날 공원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아버지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네요. 아버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이제야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애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세요.

내 마음의 보석성 Tears in Heaven 에릭 클랩튼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천시 미추홀구 독배로에서 김광섭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떠나셨네요. 예. 참 힘드셨을 거예요. 장남으로서 아버지 역할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사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낭만 농부님이 초등 5학년 때 44세에 별 따러 가셨는데 그래도 생각 많이 납니다. 가신 지 51년이 지났는데. 글벗님이 내 마음의 보석송을 듣고 있으면 공감과 안타까움과 여러 감정에 빠져들며 지금의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셨어요. 블루294님이 연휴 때 아버지 기일인데 오빠 남동생의 고명딸인 저에게 사랑만 주고 가신 사랑하는 아빠 늘 보고 싶고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8063번으로 떠나가신 날을 알면 준비라도 하고픈 말이라도 하는데 갑자기는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러셨습니다. 김광섭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리게슬리의 노래 Together Forever Bananarama의 Love in the First Degree.

0: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7: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한동준의 FM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젠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도 꼭 함께해 주세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9: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R.U. Speedwagon의 In Your Letter였습니다. 0837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신나는 팝송 한 곡 부탁합니다. In Your Letter. 이곳은 직원 10명이서 캠핑용 난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주문이 많아서 추석 때도 고향 안 가는 5명이 일할 예정이에요. 아, 명절은 못해도 사장님께서 특별 보너스를 주신답니다. 제가 막내인데 59세입니다. 아이고. 아니 저 막내가 59세면은 야 모두들 힘내세요. 열심히 삽시다. 올드팝 좋아하고요. 한동준 씨 좋아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막내인데 59세면은 이제 이 다른 직원분들은 전부 다 59세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유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네요. 근데 난로를 만드는 공장이 몸을 쓰는 건데 아무래도 좀 베테랑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In Your Letter.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게 힘을 내라. 오 힘을 내라. 뭐 이렇게 들려요.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한동준 FM 팝스는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을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CBS FM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0: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1: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이요. 환급이 무제한
2: 더경기 패스.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베이시티 롤러스의 Rock'n'Roll Love Letter 그리고 레이프 가렛 Give In 티파니의 I Think We Are Alone Now 그리고 칼리 미노그의 The Locomotion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731님 예.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진행 좋고 목소리도 좋고 쭉 롱런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크레오파트라 님이 여름옷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직도 좀 남았네요. 마지막 힘을 내라 쏭 그러셨어요. 여름옷을 정리하긴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요? 아니 아직 낮에는 좀 덥잖아요. 낮에는 반팔 입고 이제 조금 얇은 자켓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좀 네. 정리하실 만큼만 하시겠죠? 남겨둘 건 좀 남겨두고. 은혜쌤님도 햇살은 뜨겁지만 바람은 선선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늘 들어가면은 뭐 이제 견딜만 합니다. 아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그늘 들어가도 그냥 후끈후끈 힘들었어요. 자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New Kids on the Block의 Please Don't Go Girl 그리고 폴라 압듀의 노래 Rush Rush.

에이소 베이스의 All That She Wants에 이어서 DG 보보의 Everybody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빵순님이 여기는 프라하 아침 공기가 참 다르네요 그러셨습니다. 아 프라하는 체코죠? 체코. 여행 가셨나 봐요.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선샤인 에잇님이 자꾸 귀를 만지는 버릇 때문에 귀가 헐어가지고 약 바르면서 들어요. 아 귀가 말이죠. 이 귀 속도 마찬가지고 겉에도 마찬가지고 이 살이 굉장히 여립니다. 그래서 많이 만지면은 이게 금방 헐어요. 그리고 귀 후빌 때 귀 후벼야 된다. 귀 팔 때도 그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이비인후과 가서 귀를 귀지를 파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비인후과 가서 귀 파시는 분들은 이게 많지는 않겠지만 저도 또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치얼업 정님이 선선한 바람이 베란다로 들어와서 거실에서 음악 감상하기 좋아요. 선곡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4278번으로 역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광안리 바다색이 에메랄드빛 띄기 힘든데 오늘 바다가 그랬어요. 보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반려견도 있네요. 반려견 이름이 뭐예요? 귀엽네요. 어떻게 사진 보내주신 아니 색깔 전체가 하늘도 그렇고 이게 색깔이 약간 보정하신 건가? 에메랄드 빛이네요, 진짜. 우리나라 바다 중에 에메랄드 빛을 띠는 곳은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표선도 에메랄드 빛인가? 하여튼 좀 그렇거든요. 0601번으로 일산의 애청자입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은 손편지로는 못 보내나요? 아, 보내실 수 있죠. 근데 가능하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 홈페이지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손편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소 알려드릴까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편성국 한동준 FM 팝스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왜냐면 이게 손편지로 보내면은 보내시면은 저희들이 다시 타자를 쳐야 되거든요. 약간 번거롭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노래 이어집니다. 리오 세이어의 When I Need You, 맥신 나이팅게일의 Lead Me On.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0: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글렌 프라이의 노래입니다. The One You Lov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가을 초입에 딱 생각나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추가 제철이라고 하네요. 햇대추는 속이 꽉 차서 탱글탱글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인데 비타민C도 사과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추를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탱글탱글한 대추로 속도 꽉 채우고 비타민C로 피부도 반짝반짝하게 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대추 같은 노래들로 우리 마음도 채워보는 겁니다.

0: 가을이 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대추, 사과 또 여러 가지들 정말 모두가 고귀한 선물들 아니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장은하 씨의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1042번 사과와 대추, 그래서 사과 대추가 생겼나 봅니다. 영양 만점. 아유 좋죠. 이 사과 대추 같은 건 밤에 너무 달지도 않고 내가 막 추출해질 때 한 두 개 정도 드시면 딱 좋지 않아요? 1182번 옛말에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얘기가 있죠. 대추 좋아요. 아 그래요? 저 이거 처음 들었는데 대추가 참 좋군요. 대추 같은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여러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5: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냐 사달라는 거 아냐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나.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악뮤의 노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지현희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5777번으로 신청하신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였습니다. 임시숙 씨가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서 매일 카메라를 켜게 됩니다. 하늘 보면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죠. 게시판에도 하늘의 모습들, 이 가을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덕분에 제 눈이 매일 호강하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어디를 막말로 아무렇게나 찍어도 말이죠. 다 이 화보 같은 이런 사진들이 탄생이 됩니다. 9651번 일찍부터 바빴다가 지금 조금 쉬어갑니다. 졸다가 먹다가 정신 차려볼게요.

예, 조는 시간도 잠깐 조는 시간도 그리고 또 잠깐씩 이렇게 드시는 시간도 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아니면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적어서 샵9390 문자로 보내주세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조용필 못 찾겠다 꾀꼬리 9119번으로 신청하셨어요.

0: 김학래 헤야 헤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화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죠? 승식이 화순이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괜히 밖에 나가고 싶은 날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도 역시 승식이가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아, 오늘 날씨도 정말 좋은데 뭐 하고 있어요?
2: 전화 한참을 밖에 있었어요.
1: 아니, 밖에서 뭐 했어요? 낮에는 뜨겁잖아요. 아, 뜨거.
2: 아니, 그냥 가만히 서서 한참 바라봤어요. 저는요, 요즘 이것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우, 멋있다.
1: 아니, 뭘 보길래 그러는 거예요? 제 사진이요? 제 사진 있어요?
0: 자, 화순이가 역시 오늘도 웃으면서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들어보라고. 화순이가 요즘 푹 빠져있는 이건 뭘까요? 가만히 서서 한참을 바라봤대요. 멋있고 예쁘대요. 자,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부산 완탕 밀키트 10개, 올바이오 피부장 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15개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나갑니다. 노래 두 곡 들으시면 딱 알 것 같은데 아무튼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박혜경의 노래, 유리상자의 노래였어요. 이 맑고 푸른 날에는 유난히 더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 구름도 지나가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가끔 비행기도 막 날아다니고 참 바쁜 곳이죠. 야, 6317번으로 그만. 힌트 그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 땅과 언제나 마주보고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화순이가 요즘 계속 보고 있대요.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발표하죠. 안치환, 내가 만일.

안치환 씨의 내가 만일도 감상하셨고요. 아까 힌트로 들려드린 노래는 유리상자의 가을 하늘, 박혜경의 뭉게구름 두 곡이었습니다. 정답은 하늘이고요. 6440번 오늘 하루 하늘이 노랗다가 파랗다가 했어요. 수금한 돈을 잃어버려서 노랗다가 지금은 찾아서 파란 하늘이네요. 아이고야. 이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도 여기 소름이 살짝 돋았어요. 수금한 돈을 잃어버렸다는 여기 읽다가. 아무튼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4393번 오늘 하늘을 보았어요. 솜사탕이 뭉실뭉실 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만에 여유인지 하셨고요. 8269번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하늘 덕분에 일할 맛 납니다. 뭉게구름 너무 예뻐요. 2292번 밤 수확하느라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을 보니 구름이 너무 예쁩니다. 맞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도 예쁘고요. 그 파란색 바탕인 이 하늘이 이게 방송하면서 너무 하늘 얘기, 가을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요. 계속 얘기하게. 자, 이 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승식이 화순이 퀴즈 또 기대하시죠. 조덕배입니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산울림 산할아버지.

신선하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송골매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8810번으로 정해 주셨던 노래입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더 많은 선물이 있는데요. 2부에서 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스티브님이에요. 양우엽식 이민생활 30년 차의 뉴질랜드 교민입니다. 이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사연을 가요 속으로 왜 이렇게 주셨네요. 아, 힘든 생활 또 얼마나 그리운 날들이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겠어요. 양우 없이 기운 내시고요. 정말 옷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서 항상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끝곡은 윤원아 씨가 신청하신 노래 준비합니다. 유미리 젊음의 노트네요.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한경혜 씨의 옛 시인의 노래였어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쭉 이어지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지은 씨예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홍규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 친구인 김홍규입니다.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예요. 홍규는 1959년생. 당진국민학교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 같은 반 친구였죠.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예산으로 전학 오면서 헤어졌지만 우리는 간간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고등학생 때 연락이 끊길 때쯤 김홍규가 학교로 사진과 함께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스물 살 때쯤 길에서 우연히 홍규를 만났는데요. 홍규가 급하게 어디를 가던 길이라 연락하면서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떠났죠. 나중에 보니까 전화번호를 받은 종이가 젖어서 글씨가 다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헤어져서 제 연락처를 전하지 못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늘 보고 싶고 궁금한 어릴 적 친구 김홍규. 아마 전화 없는 저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제가 먼저 김홍규를 찾고 싶습니다.

이어드린 노래 안재욱의 친구였습니다. 1959년생이시고요. 당진 국민학교를 졸업한 김홍규 씨.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듯 보내주시면 돼요. 사연 소개되신 김지은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6번째 만남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낮에는 여름, 아침 저녁은 가을, 두 계절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네요. 이 계절에 여행 떠나지 않으면 날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낚시 준비하고 있는 남편. 살짝 귀엽기도 합니다. 5628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아, 그 모습이 이렇게 살짝 귀엽게도 보인다. 아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들떠 있는 남편의 모습. 그냥 뭐 표현하자면 정말 귀엽다는 요 표현이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예. 이 레저, 스포츠 뭐 이 외에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뭐 자전거, 낚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즐기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긴 합니다. 짧아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많이 즐기셔도 좋습니다. 민혜경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김 씨의 목소리. 9월의 노래였습니다. 백경희 씨 그리고 7326번으로 신청하셨죠. 소방차의 시원한 노래 하얀 바람 그 전에 들어봤고요. 9422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제가요 레고, 건담 이런 거 조립하는 걸 좋아라 해서 장식장을 이 조립식 파는 그곳에서 주문을 한 지 1년 만에 조립을 하는데요. 혼자서 쉽지가 않네요. 설명서 보다 보면 멋진 장식장이 완성되겠죠? 사진 보내주셨는데 쫙 펼쳐놓으셨네. 되겠죠. 당연히 되죠. 근데 설명서를 봐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다가 에잇!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DJ 얘기입니다. 가끔은 너무 복잡해서 에잇 안 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뭐 레고, 건담 이런 것들 뭐 조립 잘 하셨던 거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완성되면 그때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장식장이 완성된지 궁금합니다. 7011번 오늘 가요 속으로 끝나고 약 올리십니까 지금? 예? 오늘 가요 속으로 끝나고 대하구이 먹으러 갑니다. 소금구이로 몸통 먹고 그리고 대하 머리를 버터구이로 맛있게 해주는 맛집이라 주말에는 줄을 서요. 평일인 오늘 갑니다. 야, 이건 뭐 다 맛있죠. 특히 그 머리 버터 발라서 바짝 구워오면 이 군침이 확 도네.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건 그냥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7662번 남편이랑 단둘이 벌초하고 집에 가는 길에 좋은 노래와 함께하니 지금도 좋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신청곡은 정인 오르막길이네요.

SG워너비 옥주연이 함께 부른 한여름날의 꿈 0636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소중한 친구가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다고요. 오늘 친구의 기일이라 오랜만에 이름을 불러봅니다. 은하야 보고 싶다라는 사연이에요. 아유 참 그러네요. 은하 씨도 저 먼 곳에서 0636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겠죠.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렸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하게 아니면 따뜻하게 커피 한잔 하십시오.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이기찬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물방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8374 뒷번호 쓰십니다. 박상민 씨 노래 중에서 머나먼 저 바다 이런 노래 있어요. 승화 씨가 알아서 들려주세요. 예. 머나먼 저 바다로 가면 이거죠. 멀어져 간 사람아. 예. 그래요. 이렇게 적어주셔도 제가 다 알아요. 가사를 찾았습니다. 박상민 씨의 멀어져 간 사람아.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모두가 사랑이에요. 해바라기의 노래죠. 7046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돈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목 씨의 신청곡이에요. 저구 꿈꾸는 카사비앙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0: 협력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놀랄 노짜네. 웃기는 짬뽕이야. 싫으면 시집 가라. 감동의 도가니탕입니다. 요즘 이런 말들 가지고 나이대 가늠하면서 젊다 아니다 농담들을 한다는데요. 오래 묵은 건 맞지만 이 말들의 미덕은 어디까지나 싱거움에 있다 싶어요. 달고 맵고 짠 고자극의 시대에 싱거운 맛으로 오래 살아남은 우리들의 오랜 유행어로 저녁 인사 다시 드릴게요. 오늘 저녁엔 대체 뭘 먹고 어떻게 쉬어야 잘 먹고 잘 쉬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클리프 리차드 더 영 원스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저 왜 이렇게 잘 알아듣죠? 미네르바의 초가을님. 오프닝 재미있어요. 민사랑님도. 융신님. 별꼴의 반쪽이야. 이 말 아시죠? 이 말은 요즘 MZ들은 진짜 모를 거예요. 7827님. 그러니까요. 이 비슷한 오래된 말들 아직 우리 쓰고 있는 거 많잖아요. 오늘 저녁에 모레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건 사실은 얼마 전에 사연으로도 제가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왜요는 일본 요가 왜요지 이런 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이런 거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딱 말하고 나면 하, 나 진짜 완전 옛날 사람 그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참 괜찮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막 이런 거 라임도 딱딱 맞고 유머러스하고 옛사람들이 해악이 넘치셨어?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 다시 유행시키면 안 되나요? 요즘 애들도 다 쓰게 해서 우리가 진정 동시대인임을 좀 확인하고 싶네요. 뭐 이런 거 재밌으니까 이런 표현도 돌고 돌더라 뭐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늘은 이쪽이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로 투표하러 오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안. 어.
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스테레오포닉스, Have a Nice Day, The Chorus is So Young 두 곡 들었습니다. 7969님께서 제가 사무실에 가면 삼복더위에도 춥다고 난리예요. 썰렁 개그, 싱거운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싱거운 게 이게 또 미덕이 될 수 있다고. 달고 짜고 맵고 이런 사람들 틈에서 뭔가 분위기를 중화시키는 이런 미덕, 이런 미덕이 있습니다. 찬희 아빠님이 용신님 느크크군요 라고 주셨어요. 저 오늘 이 표현을 느크크 표현을 처음 배웠는데 어떻게 아시고 찬희 아빠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영크크가 있대요. 느크크의 반대가 영크크인데 영 뭐 크리에이티브 크루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젊은이란 얘기예요. 그거의 반대가 느크크거든요. 새롭게 새로운 단어 예, 배웠습니다. 저도 푸른하는 님은 마리아 막걸리야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자꾸 2부에서 나오세요. 지금 여수에서 충주로 가는 길에 좋은 음악 있어서 행복합니다. 진주리 님도

어딘가 가고 계시고요. 저녁에 듣고 있는데 퇴근 시간 좀 늦춰서 저녁 스케치와 맞출까 봐요. 나으리 님도 네, 일찍 끝나시는 모양인데 조금 늦었더니 저녁 스케치에 이 퇴근길이랑 딱 맞았네요. 앞으로는 이 시간에 꼭꼭 함께 만나도록 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사셨어요? 별거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별거 별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사셨죠. 저는 오늘 아사이볼이라는 신문물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미스터 리 PD가 이거 먹자고 했어요. 하와이에서 먹는 건강식인데 이거 먹으면 젊어진다고, 느크크가 영크크 된다고. 이게 아사이베리를 스무디처럼 꾸덕하게 갈아서 과일, 견과류 등을 토핑해 먹는 건데 저 많이 먹었는데 조금 젊어졌겠죠?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은 오늘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뭐 새로운 거 뭐 드셨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2380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Human League, Don't You Want Me? 정구연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셀레나 고메즈, Love You Like a Love Song.

언니, 저 퇴근길을 참다 참다 보내요. 늑크크 아니라 늑크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기 먹돌 삼남매님. 사연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제가 아닌데 늙다가 아니라 늑단데 표준 발음은 늑다인데 그러니까 늑크크인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허 드래곤님이 발음상 늑크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애들이 늑크크 이렇게 안 해요.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아, 선생님만 오신 게 아니라 저 중학생입니다. 저희끼리 영크크, 늘크크 진짜 많이 써요. 라고 원팬님이 또 알려주셨어요. 하, 이게 이렇게 유행어인 줄 캐치님들은 아셨어요? 빨리 우리 외우도록 해요. 영크크, 늘크크. 발음상 이들이 쓰는 거를 따라해야죠. 그죠? 그래서 늘크크. 확실하게 알았네요, 오늘. 밥시거 앤 더 실버 블리 밴드 어게인스트 더 윈드 사이먼의 가펑클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0262님께 전해드렸고요. 에버리 브라더스의 Let It Be Me는 1042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곤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0076님, 오늘 아들 수시 접수 상담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들과 선생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줄이야. 긴 상담 끝에 결정하고 나오는데 어찌나 입이 타들어가던지. 수험생 엄마의 하루 참 대단하다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9576님, 오늘 몸쓰고 마음쓰고 다 했습니다. 무거운 거 못 드는 남편 대신해서 커다란 양말 보따리 20개 차에 실었어요. 퇴근하는 딸한테 수고했다 말해줬고요. 드디어 3일 동안 냉전 중이던 아들이랑 화해도 했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Whitney Houston, C.C. Winans, Count on Me 들으셨어요. 앞서서 Vanessa Williams, The Sweetest Days 이 노래는 김도윤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자식 일로 속 끓이는 하루만큼 대단한 하루가 있을까요? 0076님도 또 9576님도 대단한 엄마의 하루를 사셨네요. 이번 주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래요. 정말 대단한 일주일이 예상됩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드릴게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아껴.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

0: 이죠. 액티브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기차가 좋으세요? 버스가 좋으세요? 어느 쪽 좋으세요? 2부에서 오늘은 이쪽 합니다. 레인보우로 투표하러 오시고요.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엔키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며 2부 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당원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0: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T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좀 서러워요. 제가 며칠 전부터 대상포진에 걸려서 치료 중인데 아들이 전염된다고 집을 나간다고 해서요. 제가 내가 안 들어갈 테니까 너 집에 있으라고 하고 제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병원에 입원할 거라서 오늘까지만 이렇게 지내기로 했는데 엄청 아픈 것도 힘든데 집에 못 가는 게 더 서러워요. 괘씸하기도 하고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1138님께서 사연을 주셨거든요. 아, 이게 또 전염성이 있군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엄청 전염성 강한 코로나19 때 이때 발병해도 다 뭐 격리해서 뭐 방 하나 차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다 집을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같이 집에서 살긴 살았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몸이 아픈데 예.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이틀 지금 하고 계셔서 마음도 너무 슬프실 것 같긴 합니다. 그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얼른 나으시기를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카펜터스의 We've Only Just Begun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저녁,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세요. 화요일에는 오늘은 이쪽 광고 후에 할 건데 말씀드렸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레인보우로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레인보우로 안 듣고 있다 하시는 분은 광고 후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 들으시고 저희 문자로 예 그리고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준비 되셨죠?

0: 피부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오늘은 이쪽. 대국민 이쪽 저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그냥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나를 밖으로 막 불러내는

요즘 곧 있으면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이 날씨에 신려서 훌쩍 이곳을 떠나서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근데 대도시 여행 아니고요. 작은 도시와 아직도 읍내라고 불리는 곳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운전대도 내려놓고 어깨에 안 결리는 전방주시할 필요도 없는 마음 편하고 몸 편한 여행을 떠나볼 텐데 우리 뭐 타고 갈까요? 나는 기차 타고 가야지. 두어 시간 더 걸리더라도 무궁화호 열차 타고 느리게 한번 가보고 싶다. 낡았지만 고속열차보다 훨씬 널찍한 좌석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 내다보면서 내 일상과 다른 속도감을 누리며 실컷 상념에 젖고 싶다. 기차가 설 때마다 생전 처음 듣는 동네 이름도 한번 읽어보고 심천역, 황간역 같은 오래된 간이역에 서면 얼른 내려서 사진도 찍고 알듯 모를 듯 해서 더 좋게 느껴지는 이 낯선 동네에 사는 이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열차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흘끔 거리면서 쳐다봐야지. 느리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낡고 새롭지 않다고 밀쳐두는 것들이 주는 감동과 감성을 누리면서 내가 뭘 놓치고 사는지도 짚어봐야겠다. 나는 기차 타고 느리게 가을 여행 가련다. 기차도 좋지. 근데 길 자체가 여행이 되는 작은 국도를 달리는 버스 여행의 맛도 있다. 기차역 없는 데까지 들어가서 시골 장터 앞에도 세워주고 깊은 산속 명승지 앞에도 세워주는 버스. 손 뻗으면 산과 들, 강과 계곡이 닿는 길을 달려서 작은 학교, 오래된 중국집, 텃밭이 딸린 가게방을 아주 가까이 만나게 해주는 건 버스 여행만이 주는 묘미. 국도변 작은 버스 휴게소에는 화려한 먹거리는 없지만 외지인을 반기는 눈빛이 있고 깨알 여행 정보도 나누는 여유로움도 있다. 버스 창문 열고 막힘없이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버스 탄다. 감탄이 터지네. 올가을에는 버스 여행이다. 오늘은 이쪽. 오늘은 가을 감성 여행 뭐 타고 갈까? 기차냐? 버스냐? 지금 내 마음이 달려가는 그거 찜해 보세요. 레인보우로 오셔도 되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오셔도 됩니다. 커피 한 잔 같이 나눌게요.

Electric Light Orchestra, Last Train to London, 9360님께 전해드린 노래. Eruption One Way Ticket, Case and the Sunshine Band, That's the Way I Like It, 홍은경님 청해 주신 노래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0702님, 요즘 우등버스 엄청 좋아요. 우등버스에 누워서 가는 거 좋아하고요. 일단 휴게소가 압권이죠. 맥반석 오징어랑 튀김우동 땡기네요. 하늘보기님은 버스는 오래 타면 멀미 나요. 그러셨고요. 8616님은 저 기차요. 버스는 길을 보고 가지만 기차는 풍경을 보며 마음까지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7594님, 기차보다 버스가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는 달리면서 지나가는 동네도 보고 예쁜 풍경 눈에 담을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기차는 너무 빨라 휙휙 지나가. 그러셨고요.

그 여자님은 버스는 막힐 때 답이 없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불안해요. 기차 여행 훨씬 좋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색 있고 아름답다고요. 뚜벅이 여행도 기차가 더 분위기 있고요. 그러셨고요. 블루산즈님은 지금 기차는 뭔가 추억이 굉장히 많으세요. 옛날에 뭐 MT 갔던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기차 타고 남이섬 강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는 모래시계 소나무 있었던 정동진 새벽 기차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기억 너무 그리워요. 블루선즈님 그러셨는데 뭐 이런 기억들 추억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결과는 놀라지 마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기차가 92.4%, 버스 7.6%. 뭐 이렇게 나왔어요. 와, 이거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차 여행 무궁화호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무궁화호 타지 않더라도 이런 관광 열차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백두대간 협곡 열차, 동해 산타 열차, 정선 아리랑 열차, 남도 해양 열차, 서해 금빛 열차. 이런 이름을 단 그런 그 관광열차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아 좋네요. 그리고 버스 여행은요. 동해안 해변을 달리는 7번 국도, 산과 고갯길이 아름다운 44번 국도, 섬진강을 끼고 화계 평사리 풍경 즐기는 19번 국도, 서해와 남해안을 잇는 해안국도, 77번 국도 달리는 버스도 있대요. 우리 다 풍경 너무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버스도 그리고 기차도 아름다운 풍경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네요. 참고하시라고요. 잘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가 또 추첨해서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존 레논 Imagine 홍덕명님 청해 주신 노래 제임스 블런트 You are Beautiful 1405님 청해 주신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큰 딸과 남도 여행 첫날 강진에서 진도로 향하는 도로 위에 석양을 보면서 귓가에 흐르는 음악들이 참 좋습니다. 7351님이세요. 노래 세 곡을 또 함께 했습니다. 프랑스 아르디, 꼬멍드 디가디우 들으셨고요. 포트 오브 노츠, 몰덴 파라다이스, 그리고 시리즌 제인의 So Sad and Alone. 이 노래는 도로시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기차 타고 대천역 다녀오는 길인데 어찌하시고 이런 문제를 내셨어요. 친구들과 기분 좋은 1박 2일 보내고 왔거든요. 딸기맘님이세요. 저는 버스 마니아. 추석 연휴에도 버스 타고 2박 3일 설악산 서북 공룡 능선 길에 오릅니다. 제가 버스를 애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여친이 광역버스 기사거든요. 버스는 기사님들 많이 응원 보냅니다 하시면서 6167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버스 타고 하는 그 패키지 여행 그걸 혼자 간 적이 있어요. 아니 캐치님들도 혼자 여행을 너무나 잘하셔서 저도 혼자 하려니까 운전하는 게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행 한번 떠나봐야겠다. 갔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버스 타고 이렇게 다녀올 수가 있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4209님은 저는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기차 타고 가요. 좌석 돌려서 다리를 서로 쭉 뻗는 거예요. 그리고 수다 삼매경. 기차가 딱이죠. 4시 갈 땐 그래요. 하셨는데 그 가운데 자리 이렇게 돌려가지고 마주 앉게 하는 그 부분 거의 애용하시는군요. 근데 요즘에는 기차에서 너무 떠들면 안 된대요. 예, 전화도 서근서근하거나 아니면 밖에 이렇게 그 차량 사이에 거기에서 얘기하고 거기에서 전화도 받고 그래야 된다고 조용히 해야 된다고 그러시던데요. 7시 46분입니다. 저 학원 강사인데 오늘 한 학생이 무지 말을 안 들었어요. 화를 내고 싶은 마음 꾹 누르고 조곤조곤 잘 타일렀어요. 8747님 잘 참은 8747님 오늘 대단한 하루 보내신 거예요. 핫종님 신청하신 노래 위켄드 I Feel It Coming 함께 들어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6: 연장 근무 중인데 음악에 취해서 일을 못하겠어요. 가을 분위기 좋아서 일 더하고 있는데 음악만 듣고 싶어지잖아요. 오늘 하루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모든 분들이라고 7268님께서 남겨주셨는데 7268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케니지 The Moon Represents My Heart 들으면서 집으로 갑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파스 잘 붙이시나요? 근데 파스는 일단 붙였다가 떼면 그 냄새가 오래가잖아요. 그 알싸하고 톡 쏘는 향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 어디 아파? 무슨 냄새야? 하고 바로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근육통에 파스를 붙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 붙이는 파스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럼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적어도 이 마음에 파스 냄새가 난다 느끼면은 그 아픈 부위에 소금을 들이붓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바람 속에 멘톨 향이 숨어 있는 것처럼 정말 어쩜 바람이 이렇게 시원해요. 오늘도 마음 결리고 몸 결린 분들 지금부터 음악 파스 붙여드릴게요.

0: 우리 재숙님이 아 음악 파스 덕지덕지 여기저기 다 붙이고 싶네요 하셨는데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파스 다 붙여드릴게요. 순이아님은 전 파스 안 발라요. 요즘은 파스 아니고 바르는 겔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겔도 파스 냄새 안 나나요? 나는 것 같던데 안 나는 것도 있긴 있겠죠. 피터님이 굿이브닝 하셨는데 네 굿이브닝 아픈 데만 없으면 정말 굿이브닝이죠. 아 우리 주상전화님은 제 마음의 파스는 행복한 동양이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저를 행복하게 보내주시는 멘트가 바로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요. 파스 효과보다 몇 배 더 좋다고 아 조카 따님이 뭔가를 보내오셨나 봐요. 우리 미숙님. 아 엄마 굿모닝 어제 이빨 뽑고 오고 오늘은 목이 아파서 유치원 못 가요. 아 이렇게 정말 이 조카나 또 손주들의 이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면은 그 어떤 파스보다 효과가 있겠죠. 네 오늘 첫 곡은 진짜 막 박하향이 나는 듯한 느낌 아니셨나요? 첫 곡은 장덕 님 떠난 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근육통 뭐 신경통 관절통에 우선 이렇게 파스를 붙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아마 각자의 만병통치약이 있지 않을까. 우리 미숙님 같이 손주나 조카의 그 삐뚤빼뚤한 글씨 편지 꼭 약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친구하고 만나서 수다를 떨면 난 그게 만병통치약이다. 아니면 무조건 걷는다 뛴다 그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있을 테고 쇼핑을 하신다든지 뭐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른다든지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죠. 개개인마다 해소법이 다르니까 우리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기로 하죠. 나는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5: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와, 이 노래 정말 오랜만이네요. 엘도라도님. 오, 이걸 기억을 하셨어요. 이게 30년 됐어요. 1996년에 발표된 곡이거든요. 어, 라디오에서 잘 못 듣는 곡이다. 맞습니다. 듣기 쉬운 곡은 아니죠. 서우영의 부기우기. 부기우기 댄싱 슈스가 아니라 부기와 우기. 북이와 우기를 북이우기로 표현을 한 것 같죠. 또 형진님 청해 주신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 두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아, 우리 정희님은 마음이 안 좋거나 마음이 아플 때 그냥 요리를 해요. 음식을 하다 보면 그만큼 이렇게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재료들한테 제가 말을 걸고 있어요. 진짜? 고춧가루야, 넌 어쩜 이렇게 이쁜 빨간색을 갖고 있니? 그렇게 칭찬하고, 마늘, 대파 그런 거는 요리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향이나 그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진짜 맛난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미소가 지어져요. 그러면서 그래, 난 역시 장금이다.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하죠. 언제 내가 무슨 마음이 안 좋았는지 그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요리하는 게 우리 정희님한테는 만병통치약이다. 와, 재미있는데요. 아, 좋은데요. 아니, 재미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그런 습관 아닌 습관이 아닐까. 그런 거 하면은 마음이 안 좋을 때 고초코님은 전 그냥 한숨 자요. 그냥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잠이. 와, 이 성격도 정말 좋은 성격이다. 자고 일어나면 또 그 연결신이 되잖아요. 어저께 잠자기 전에 고민했던, 아팠던 그게 연결로 이렇게 되는데, 잊어버리는구나. 빵빵한 호랭이님이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고두심 씨가 아,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옷 위로 가슴에 빨간 약을 막 바르더라고요. 아, 그 옷 어떡해?

지워지지도 않을 텐데.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쵸. 이 여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을까. 옛날 드라마라면 그땐 또 그런 게 더 많았잖아요. 마음이 아플 땐 치유약이 음악 아닐까. 제 음악이 참 위로가 많이 되죠. 오, 3546번으로는 전요. 그냥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만 보면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려요. 강아지 너무 예쁘죠. 저도 강아지 붙들고서 예를 들면 강아지 이름이 상환이야. 상환아. 그럼 저를 말똥말똥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탁 얼굴을 대고 저 마주보고 있으면 너 말할 줄 알지? 너 말할 줄 아는데 못하는 척하는 거지? 나 잘 때 막 말하고 돌아다니지 막 그러면서 괜찮아 말해봐. 언니랑 얘기 좀 하자. 막. 그리고 저도 강아지 보면 그 눈빛 보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 편인데 와 3546 휴대전화 우리님도 저하고 좀 비슷한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고양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신가 봐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파스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1032-0702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장혜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명희님 또 2852번으로 청해주신 박상태 나와 같다면 김장훈 씨도 불렀지만 원곡이죠. 박상태 노래로 들으셨고 태룡님 잘 들으셨죠? 신청해 주신 곡. 우리 연숙님도 또 김채하님도 최백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임주빈님이 페퍼툰스의 공원여행. 이 페퍼툰스는 남성 2인조 프로듀서 그룹이죠. 그리고 김현미는 이제 객원 보컬인데 아주 목소리가 그냥 상큼하네요. 그리고 장혜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노래 계속 네 곡을 다 따라 부르셨을까? 3282번으로 우리 엄마가요 69년생인데 속상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행복한 동행을 들으면서 나오는 노래를 다 따라 불러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대요. 그래서 아빠가 좀 뭐 잘못해갖고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슬그머니 행복한 동행을 틀어놓으세요. 오늘은 어머니가 노래 다 따라 부르셨나 모르겠네요. 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행복한 동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마음이 편안해지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 영숙님은 김현주 행복한 동행을 들으며 음악에 취합니다. 전요 마음에 파스를 붙이고 싶잖아요. 그럼 물 한 병 들고 노래방을 가요. 그리고 혼자서 슬픈 노래 신나는 노래 울고 웃으면서 3시간 정도를 불러요. 노래를 3곡도 아닌 3시간을 그러면 어느새 속이 뻥 뚫어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죠. 그게 치유 방법이에요. 최고예요. 3시간 길다고요? 아니에요. 순식간에 지나요. 야, 저는 3시간은 방송할 자신이 있는데 3시간 노래를 한다? 3곡만 부르면 저는 기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노래를 3시간을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현철님, 박경원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후와 진의 형이죠. 안상수. 영원히 내게. 시영님 2452번으로 청해 주셨고. 어? 제 얼굴이 있네요. 자동차에 딱 라디오를 켜니까 제 얼굴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우리 돌연님이. 고맙습니다. 저도 얘긴 들었는데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차 안에서 제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또 영사운드 아름다운 계절 4210번으로 그리고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들으신 지금 시각 8시 49분 29초 막 지났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리 티라미슈님이 현주님 DJ 하신다고 남편이 얘기했었는데 글쎄 갑자기 또 다른 김현주님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응 그랬어. 왜 그러셨어요? 그럴 땐 얼른 레인보우를 탁 켜갖고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김현주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괜찮습니다. 이명우 가시리 269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김현주랑.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병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0: 사랑은 차가운 유혹, 양수경의 노래,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민후님, 혜숙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는데 두 분의 사연이 너무 재밌어요. 한 분은 마음이 아플 땐요, 혼자 산책하며 걷거나 때론 남편과 바둑을 두죠. 그러면 또 다른 여정이 보여서 아픈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렇게 평정을 찾죠.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제 마음을 알고 바둑을 슬쩍 져주어요. 그럼 제 마음이 사르르 녹죠. 이런 사연이 있고, 송희님은 저는요, 아플 때 저의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신랑이나 자식들이 현금을 줘요. 현금을 받으면 누웠다가 또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야말로 금융치료네요. 그렇죠? 예, 두 분 고맙습니다. 사연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0: 마누카쿨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쿨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쿨
1: 콤비타 마누카쿨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Good Music Station. CBS FM

태경님 6741번으로 청해 주신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또 이현의 잘 있어요 들으시면서 와 대단합니다. 세상에 행복한 동행에서 이 노래를 듣다니 하고 우리 정재숙님 판교 금사빠님도 와 20대 초반에 뵙던 가수인데요. 찐팬이었어요. 완전 반가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반가우니 제가 정말 감사하죠. 아이고 저녁에 갈치조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남편이 안 와요. 뱃속에서 아우성인데 2623번으로. 아니 지금 9시 20분이 넘었는데 먼저 드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또 기다리는 그 모습도 아름답긴 하죠. 연락 한번 해보세요. 언제 오시냐고. 얼마나 시장하실까. 또 4739번으로 딸이 고3인데요. 수시 접수 기간이라 원서 접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어느새 다시 그 순간이 돌아왔네요. 작년 이맘때 계속 우리 수험생 여러분과 그 부모님들 얘기하면서 얼마나 애 같으세요 하고 위로해드렸는데 또 1년이 지나버렸네요. 아우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현 잘 있어요 들었고요. 또 5021번으로 3890번으로 맞아요. 우리님이 청해 주신 손디야 어른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셨던 그런 곡이죠.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살고 계시는군요. 우리 오혜경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는 친한 동생이신가요? 같은 시간에 비록 낮밤이 다르긴 하지만은 어디 이 시간 너무 새벽인데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금 8시 한 5시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근데 이 시간에 함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다른 공간에서 같은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어디서든 레인보우를 통해서라면 같은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할 일입니다. 박일님 5359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치영과 번님들 당신만이.

빈 만지고. 아니 한대수님이 아니면 과연 이 노래를 누가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당신이 만들어서 당신이 부르는 곡이긴 하지만 I surrender. 나는 졌어. 졌다. 아무리 해도 헤어날 수가 없다. 아무튼 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든 마음을 노래로 표현을 하셨는데 아 작은 구름님 또 7573번으로 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진짜 기가 막히네 싶어요. 한대수 I surrender. 그리고 한경의 예시인의 노래는 정미연님, 화정님 청해 주셨고 김춘희님이 자전거 탄 풍경과 서영은이 함께 했죠. 그렇게 너를 사랑해 예쁜 노래 또 이채영과 번님들 당신만이 내국의 음악 이어 들었습니다. 우리 물드림님이 영화 사진의 얼굴 현주님이 진행하신다고요. 시사회에 있는 날. 아, 네. 제가 뭐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영화가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 예, 시간을 갖습니다. 오는 토요일이네요, 벌써. 아니, 9월 12일이 언제 올까 했더니 벌써 오는 12일 토요일에 예. 여러분과 만났는데 시간 되시면은 검색해서 한번 오시면 함께 영화도 보고 또 영화 얘기도 나누고 안부도 갖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나요. 물드림님 꼭 극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님이 대전 강변

눈을 걷고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어때요, 거기는? 시원해요.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대전의 강변과 이 한강의 강변은 어떤 느낌인가 궁금해지네요. 석강님 1974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박미, 사랑도 추억도.

0: 중국 청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외국에 살다 보면 정말 외롭죠. 버블라이스님. 에밀레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전해드렸고요. 모가디슈님이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돌고 흔들 그네에서 잠시 쉬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참 좋은 밤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박미 사랑도 추억도 이렇게 두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오늘 마음이 아플 때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음악을 선택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덕분에 담 결리고 마음 결렸던 분들 가벼워질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유심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만나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너무 좋아서 그래요.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1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달걀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작은 칸막이를 세워둔 거죠.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약간의 거리두기를 허락하는 것, 그것이 연약한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인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달걀 껍질처럼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 조금만 세게 주어도 금이 갈 것 같은. 그래서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단단한 척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여린 부분에 알맞은 거리와 알맞은 온도를 내어주는 밤이었으면 합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김광진의 진심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달걀 한 판을 살 때마다 그 얇은 칸막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느끼곤 합니다. 아마 그게 없었다면 장바구니 안에서 무사할 달걀이 하나도 없었겠죠. 연약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약간의 거리도 여백도 필요합니다. 밤이라는 시간도 그런 칸막이가 아닐까 해요. 오늘과 내일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 가만히 놓여있는 시간.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7605번, 1405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이호공간 프란다스에게 네,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 퇴근하는 시간 오늘도 애썼다 토닥토닥 거리다가 아들이 야근에 지쳐 들어오면 나의 피곤함은 어디론가 숨어버리죠. 이게 엄마의 마음인가 봐요. 7422번으로 보내셨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는 아들의 그 하루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서 모두 애쓰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요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취미로 민화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오전반이고 오늘 우연히 오후반에서 그림 배우시는 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혜영 씨는 집에서 주로 언제 그림 그려요? 하고 물으시길래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밤에 그려요 라고 했더니 그분도 아 저도 CBS 들어요 하시는 거예요.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허윤이의 꿈음 들으세요? 라고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라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을 민화 배우는 곳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너무 신기하고 반갑고 또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되어서 오늘 유난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좋은 음악 함께 들으며 멋진 그림 많이 그려요. 181님. 와. 사연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반가운 인연을 만나셨을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내주신 민화 그림 보고, 순간 말문을, 말문이 막혔네요. 너무 잘 그러시는데요? 이거 취미반 맞나요? 취미 아니신 것 같은데. 너무 잘 그리셨어요. 어쨌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취미도 만나시고, 또, 새로운 게 음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도 만나시고 너무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아까 752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차분히 조금만 듣다가 귀가하려고 공원 주차장에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혹시 소개가 된다면 이 노래 들어보고 싶어요.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거리에서

마당 있는 집에서 아카시아 나무를 키우는 한 친구가 고민에 빠졌다. 노란 나비가 알을 낳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줄기에 번데기 세 개가 쪼르르 매달려 있더라는 것. 그리고 마치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나듯 하루에 한 마리씩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들이 노란 날개를 펴고 춤을 추었다고 했다. 교과서가 아닌 일상에서 직접 보기는 처음이었기에 친구는 이 모든 과정이 그저 경이로웠고 자꾸만 나무를 맴도는 나비들이 고마워서 오는 것 같았다.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집안에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렸다. 고마워서가 아니라 여기가 이파리 맛집으로 소문난 거라고. 7만 원이나 주고 산 나문데 이러다 잎이 몽땅 사라지게 생겼다며 약을 쳐야 한다는 나비 반대파와 차마 그럴 수는 없다는 나비 찬성파. 결국 이 소동의 타협점은 약을 뿌리지 않되 마늘을 매달아 나비가 냄새 때문에 도망가도록 하자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한다. 나무도 나비도 다치지 않도록 머리를 모았을 친구네 가족들을 생각하니 괜히 웃음이 나왔다. 밤의 끝자락에서 이쯤 되니 문득 결과가 궁금하다. 과연 마늘은 아카시아 맛집의 문을 닫게 했을까? 아니면 노랑나비들이 마늘 냄새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오늘도 그 집 마당을 노랗게 날고 있을까? 내일은 꼭 친구에게 물어봐야겠다.

빛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박혜경의 음성이었습니다. 꽃신 속의 바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에 햇살이 눈부신 산책하기 좋은 가을이었어요. 오늘도 밤에 동네 사랑방 같은 꾸밈으로 힐링하러 왔습니다. 2037님, 네, 사랑방 좋네요. 잘 오셨습니다. 서인국 정은지가 부른 All For You 전해드렸고요. 김종서의 Starry Night, 4935번으로 정해주신 이적의 노래였습니다. 하늘을 달리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키다리님이 보내셨나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하늘에서 저희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랑 이렇게 세 분이서 만나셔서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고 계실 것 같아요. 작은 할아버지께서 저를 참 예뻐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주셨던 실내화 한 봉지도 아주 오래도록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부디 평안하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작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껴주셨군요. 특별한 관계로 오랫동안 지내오셨는데 많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랑 덕담도 나누시고 따뜻하게 담소 나누시면서 네, 그렇게 또 키다리님 지켜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1부 끝곡으로 린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바람에 머문다. 네,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벽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일찍 출근했네요. 차 안에서 조용히 유닛이 목소리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편하고 좋아서 듣고 있다 보니 글을 쓰고 싶어져 보내봅니다. 너무 좋아요. 방랑자님, 저도 너무 좋은데요. 오늘 일찍 나오신 게 이렇게 사연을 쓰시려고 그러셨나 봅니다. 네, 오늘도 힘내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2부 첫 곡이었어요. 김광석 정인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9: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8: 익수 황진한.
1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이뻐도 너무 날

0: 땀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2034번으로 정해주신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변진섭 그대 내게 다시, 그리고 이승철의 말리꽃까지 이어드렸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퇴근이 늦어 이제야 출첵합니다. 그래도 오늘 수업하던 학생이 2시간 수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수학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면서 요즘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다고 말을 해줬어요. 오늘 하루가 하나도 안 피곤한 거 있죠. 지금부터 꿈음에 귀 쫑긋하고 화요일 밤 마무리 지어볼게요. 네, 하셨어요. 4299님. 오. 선생님으로서 그것만큼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말이 있을까요? 수업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벌써 끝났어요. 쉬는 시간도 아니고 수업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니. 생각해보면 저도 방송 끝날 무렵에 벌써 2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하시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마음일까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마녀 삐아님.

오늘 모임에서 다음 달 결혼 예정인 딸아이 청첩장을 돌리다 보니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혼주 얼마나 많이 울려나 하십니다. 그러게요. 벌써부터 걱정인데 그 말 들으니 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다 누군가 곧 할머니 되는 거야? 이 말에 빵 터져서 눈물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느꼈지만 제게는 엄마라는 단어가 눈물 버튼이듯 자식이라는 버튼도 눈물 버튼이네요. 그러셨구나. 평소에도 좀 눈물이 많으시고 친구분들도 그걸 잘 알고 계신가 봐요. 거기에 또 따님을 결혼시킨다니 또 얼마나 울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나 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잖아요. 경사고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는 그 여자님이 청해 주셨어요. 아들이 지난주에 취업을 해서 직장인으로 일주일을 다녔습니다. 올 초에 졸업하고 알바만 계속하다가 정식 직장에 첫 취업을 해서 축하해 주고 싶어요. 애들은 알아서 다 하는데 괜히 옆에서 도움도 안 되는 걱정을 하고 있었네요. 근데 문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뜬금없이 도시락 반찬 걱정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반찬 다 만들어 놓고 사연 보내요. 앞으로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힘들더라도 즐거운 직장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아들 파이팅 하셨어요. 그러게요. 기분이 좋으면서 약간 숙제거리도 들으셨는데요. 오늘 산의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일까요? 어쨌든 취업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승열의 노래 청해 주셨어요. 나라.

핑클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리고 이어드린 곡 잭스키스의 예감이었습니다. 퇴근 후 밥 먹고 씻고 누워서 꿈 듣는 게 하루의 루틴이 됐어요. 이 시간은 낮에 긴장했던 제게 가장 편안함을 줍니다. 안락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힘찬이 엄마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분도 신청하셨는데 제가 소개를 좀 늦게 드렸나요? 듣고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핑클의 노래 533번으로 또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진달래님, 요즘 날씨가 너무 예뻐서 하늘을 얼마나 올려다보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이렇게 날씨로 인해 행복한 일인지. 아침마다 집 뒷산 오르는데 새소리 플레임도 또 간혹 밤나무에 밤도 떨어지고 어제는 청솔모도 봤는데 이 모든 걸 내 눈에 영원히 담아두고 싶어 오래오래 보고 또 보았습니다. 날씨도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을 또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큰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능력. 오늘도 감사드려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는 138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검정치마 기다린 만큼 더.

0: 엘더 플라워님이 청해 주신 노래 전에 네, 검정 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 엘더 플라워님이 정해 주셨던 리드워의 영어는 그렇듯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전하지 못한 진심.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서울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파이플라인님이 정해주신 노래예요. 플레이브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접대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 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0: 깊은 밤 좋은 음악 무료 감상소 한밤의 음반 가게.
1: Vengo a ofrecer mi corazón, Fito Páez.

한밤의 음반 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 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이 얼굴을 바꾸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물쭈물하다가는 금세 지나가 버릴 걸 알아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궁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선선한 가을밤에 넓은 잔디밭에 앉아서 다 같이 영화 한 편 봐도 좋겠는데 했는데 마침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요. 올 가을 서울 숲에 있는 잔디광장에서는 가을밤에 정원극장 영화 상영회가 열린다는 거 있죠? 그것도 무료로요.

가을이란 계절이 꼭 연애할 때처럼 그렇잖아요.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안달나게 해놓고 잠깐 앉아있다가 휙 하고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만끽하고 싶다면 떠나기 전에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야죠. 올 가을 놓치면 또 1년이나 기다려야 하니까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꽤 낭만적이게 문을 열어본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은요, Midnight in Paris 중에서 데니얼 메이의 I Love Penis였습니다. 낭만적인 느낌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낭만적이었죠. 9월에서 10월 딱 요맘때 요런 행사들이 많이 열려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외 음악이나 상영회. 아까 그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오만과 평경장님이 가을 특집 체험 공개 방송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와,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진짜 하고 싶다. 막 서울숲광장 이런 데서, 그죠? 스크린에 영화 이렇게 화면 틀어놓고 음악 띄우고. 아, 그러면 너무 좋겠다. 네, 저그 불꽃축제 다녀왔어요. 뭐 불꽃축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너무 낭만적이다도 있고, 또 너무 위험했다도 있고, 막 싸움도 많이 나고, 그럼에도 아름답고, 약간 소동극 같은 영화 장르로 치면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 불꽃축제도 뭘 느꼈냐면, 음악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음악이 있으면 모든 게 갑자기 정말 영화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얘기한 가을밤 정원극장은 서울숲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예요. 지난 4일에는 미드나잇 인 파리 상영했고요. 앞으로 이웃집 토토로도 상영하고요. 패딩턴 2, 건축학개론, 원카도 상영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가시면 잔디광장에서 영화를 볼수 있다고 해요. 사전 예약은 필요 없고 돗자리는 챙겨가시는 게 좋다고. 와, 영음 씨들이랑 같이 보고 싶다. 영경님, 벌써 피부에 닿는 공기가 가벼워졌어요. 지금 서울숲 걷고 있는데 바람이 간지러워요. 네, 0272님, 저희 동네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9월 18일 저녁에 장곡의 공원에 모아서 영화 보는

행사가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좋다 좋다 좋다. 같이 갈 사람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영음 청취자분들도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얼른 얼른 모이셔서 335 이야기 나눠보시죠. 최강희의 영화음악으로 모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오늘도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이런 곡들 듣고 있으면 괜히 창밖을 멍하게 내려다보게 되던데 하늘도 오게 되고 또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게 멍하게 되기도 하고요. 잔잔하게 흐르는 피아노 그리고 기타 선율이 아름다운 두 곡이었죠. 먼저 냉정과 열정 사이 중에서 더 홀라인 야즈 이 곡은 5070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오늘도 습관처럼 레인보우를 눌러 들어요. 영화 음악 들으며 길을 걸을 때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좋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더 홀라인 야즈 파란 하늘에 살랑살랑 바람 맞으며 이탈리아를 걸어보고 싶네요. 항상 즐겨두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한효주 씨 주연의 우리 영화였죠. 뷰티 인사이드 중에서 아마폴라 기타 버전이었어요. 주인공 우진이 사랑에 빠지는 여자 이수의 테마곡이었죠. 아, 네,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진다.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 계신가요? 네, 사랑에 빠져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에 빠진 눈길을 받아보고 싶은가요? 매일 아침 다른 얼굴로 잠에서 깨어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 뷰티 인사이드. 주인공 얼굴이 매일매일 바뀌니까 100명이 넘는 배우들이 우진 역을 연기했다던데 배우 플렉스. 배우 플렉스 느낌 굉장히 있었고 또 이게 광고 그 연출하시는 그 PD님께서 메가폰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되게 화면이 되게 예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나요. 광고 같았어요. 뮤직비디오 같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매일 그러면 힘드니까 한 일주일 정도 다른 성별, 다른 얼굴로 깨어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하기 귀찮으세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르게 태어나서 그냥 전 밖에 안 나갈래요. 그냥 계속 이어서 어제 보던 시리즈물이나 볼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찍은 하늘 사진을 올려주고 계세요. 2647님, 강디 방금 찍은 사진, 높고 높은 가을, 파란 하늘이 너무 이쁘고 멋져요 하셨는데요. 정말 예쁘네요. 어디예요? 와, 구름이 너무 잘 보이네요. 하늘이 푸르러서 그런가? 네, 경주 기행 보셨나요, 여러분? 경주가 이렇게 그 건물들이 낮아서 하늘이 전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예쁜 가을쯤 되면 경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9027님, 강디 마당에서 찍은 집 앞 가을 뷰예요. 세상에, 어디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여기 어디 사시는 거예요? 와, 뻥 뚫린 대자연의 하늘인데 이게 집 앞이시라고요? 요즘은 하늘만 봐도 참 행복하네요. 강디 제작진분들도 멋진 가을날 보내세요 하셨네요. 불꽃축제 사연 있네요. 나이 들어 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주변의 만류를 물리치고 여의도로 불꽃축제를 보고 온 환갑쟁이 부부입니다. 괜찮으셨어요? 결론은 너무 힘들지만 최고였어요. 아, 집에 들어와서 유튜브로 보고 또 보고 강희님 말씀처럼 음악과 멘트가 주는 전율은 소름 돋았어요.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불꽃들. 내년엔 편한 자리 예매해서 보고 싶은 희망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와, 제가 차린 건 아니지만 왜 제가 행복하죠? 네, 그 불꽃 축제 때문에 환경도 좀 그렇고 그 새들도 많이 죽고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끔찍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하늘엔 불꽃이 터지기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는 자유구. 그러다 보니까 그 풍경도 볼 수 있을 때 봐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관심 정말 없었는데 친구 때문에 억지로 갔는데 와, 그 터지는 불꽃 때문에 참 황홀하다? 그런 느낌 들었는데 저 그때 멍하게 불꽃에 빠지는데 그 영국 불꽃이었을 거예요. 영국, 미국, 한국 순으로 15분, 15분, 30분 했는데 픽스유가 탁 나오면서 불꽃이 막 터지는데 기분이 묘하대요. 그 곡 지금 한번 같이 들어봐요. 6월의 음악 앨범 중에서 콜드플레이 픽스유.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타버스 커피님, 강디 개인적으로 이 곡은 영화 시티 오브 엔젤 중에서 병원에서 천사 세스 니콜라스 케이지와 먼저 천사에서 인간으로 변한 혼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의 대화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환자의 강한 삶의 의지가 있을 때는 의사는 그저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맥이 맥라이언의 말도 같이 떠오르는 곡입니다 하셨어요. 너무 친절하게 가로 열고 니콜라스 케이지 맥라이언 이렇게 성의 있게 써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메타버스님 말씀처럼 영화 시티 오브 엔젤 중에서 구구돌스 아이리스 들으셨어요. 메이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곡이 있어도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곡들이 있거든요. 또 계절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리스 신청 들어왔다고 저희 또 막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좋습니다. 아가다님도 역시 시티 오브 엔젤 OST 아시는 분이시네요. 네. 화장실, 네. 그렇습니다. 밖에서 우리 작가님하고 이 창 하나를 열어놓고 소통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메시지랑 헷갈려서 제가 두 개를 다 읽을 뻔했어요. 네. 너무 많은 것이 오픈될 뻔했습니다. 네. 아, 이거는 사연 보내주신 분 사연이군요. 네. 화장실 가야 하는데, 아니, 난 작가님이 화장실 가야 되신다는 줄 알고 많이 실례했습니다. 화장실 가야 하는데 연달아 좋아하는 곡 나와서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저는 그 가끔 이렇게 그 사연 이렇게 놓으시고 그 밑에 작가님이 이제 코멘트나 저랑 하고 싶은 대화를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작가님 화장실 가고 싶으셔서 이 문자를 늦게 주셨다는 줄 알았어요. 네. 두 분께 다 실례했습니다. 라일라 캥기님, 체험은 우리 일상을 잠시 멈춤하게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 이분이 라일라 캥기님이셨구나. 그 토토로 메인 테마도 신청하셨는데 이 곡은 자주 나가서 오늘은 소개 못 해드리는데 언젠가 나온다면 꼭 라일라 캥기님 신청곡이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라일라 캥기님 맞으시죠? 강디 오랜만이에요. 문자로 왔는데요. 오늘은 이 언니가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내일 저는 서류상 유부녀가 될 예정이에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남 남자친구와 내일 혼인신고를 해요. 일본으로 가서 거주하기 전 첫 단계입니다. 둘 다 나이 먹기 전에 결혼은 생략하고 결혼식은 생략하고 순서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기 정든 약국과 20살 차이 나는 약사님과 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아, 20살 차이 나는 약사님하고 사이좋으신 약사님도 같은 분이셨군요. 퍼즐이 막 맞춰지는데요. 너무 아쉽고 아쉬워요 하셨는데요. 그래도 라디오는 계속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다행입니다만 너무 아쉬운데요. 몸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메모해놨다가 빠른 시일 내에 꼭 띄워드릴게요. 이번 주 체험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도 소개하고 음악 들을게요. 무명 가수 릭과 한물간 팝스타 데니가 우연히 만나서 함께 쓴 단 하나의 노래로 엮이게 되는 이야기예요. 영화 싱어게인 예매권 보내드릴 거예요. 네, 싱어게인 말고도 많은 영화들, 경주기행도 있고 이런 영화들이 이제 9월에 대작들이 빵빵 터지니까 좀 빨리빨리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저희 예매권도 얼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싱어게인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슬라이딩 도어스 중에서 다이도의 땡큐.

라니라니님, 60살 엄마와 30살 딸이 연천으로 캠핑 와서 타프 아래서 하늘 보며 듣고 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음악도 너무 좋아서 다리가 저절로 까딱까딱합니다. 아, 부럽다. 부럽고 멋지다. 아, 말로 이렇게 하면서 왜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순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쵸? 어제 너무 놀고 싶었는데, 어제 일찍 끝나서 좀 놀고 싶었는데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요새는 그렇게 잠이 쏙 들어버려요. 네, 그래도 좋은 컨디션으로 푹 자고 여러분 만나서 또 행복합니다. 3906님, 강희님, 오늘 음악 선곡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뭐 제 선곡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선곡이시고 또 PD님이 즉흥적으로 날씨와 이렇게 딱 여러분 컨디션을 살펴보면서 띄우시는 거지만 좋네요. 날씨와 너무 어울리네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하셨습니다. 아, 이 영화도 보셨나요? 우리 클로저 얘기하면서 앨리스들이랑 얘기할 때 아노라라는 영화도 공부하면서 이 스트립 댄스 하는 역할로 그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댄서, 스트리퍼. 네. 아노라 영화 중에서 테이크 댓의 그레이티스트 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0: 결혼할 때도 이 노래 나왔고 했다고 해요. 저도 아노라 너무 재밌게 봤는데 딱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났네요. 들으신 곡은 아노라 중에서 Take That, Greatest Day.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0224님 신청곡이었어요. 트레인스포팅에 나왔었죠. 퍼펙트 데이즈의 로리드 퍼펙트 데이였습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브로스 올마이티 중에서 조안 오스본, 원 오브 어스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 기억하시나요? 대학생 홍설이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어딘가 수상한 선배 유정과 얽히면서 벌어지는 캠퍼스 로맨스물인데요. 작품 속에는 홍설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은 물론 말투와 행동까지 따라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손민수죠.

손민수라는 캐릭터는 드라마 밖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부터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동을 뜻하는 손민수하다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누군가를 따라하기보다는 좋아 보이는 부분을 나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외적인 이미지에만 집중하기보다 삶의 가치나 방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더해줄 것들을 하나씩 손민수 해보는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는요. 프리드리 질허의 로렐라이, 테너 페터 슈라이어, 콘라트 라고스니히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를 손민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모습만 따라하거나 무조건 따라하지만 말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웃음을 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손민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 훈디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는 습관, 이런 걸 손민수 해보시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벤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중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정경화의 바이올린 샤를 듀투아의 지휘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무려 12분이나 진행되는 곡인데요. 그 시간이 무색할 만큼 금방 지나가는 아주 흡입력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의 첫 사연입니다. 8234님 저는 훈디와 리벨란테를 좋아하게 되고 나서 취미로 합창단 활동을 시작했답니다. 덕분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또 하나 늘었어요. 와, 우선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합창이라는 게 정말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소름 돋는 그 아주 그 기분 좋은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저도 중창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8234님도 꼭 그런 경험이 많아지시기를 바라봅니다. 0524님, 지훈님도 손민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애가 관극한 뮤지컬이 궁금해서 최애가 본 작품을 저도 따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지훈님은 혹시 누군가를 좋아해서 따라해본 손민수가 있나요? 물건이든 음식이든 장소든 지훈님의 손민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애청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현빈 씨가 굉장히 멋진 파란 추리닝을 입고 나옵니다.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그 동대문에 가가지고 그걸 구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그때 현빈 씨가 신었던 운동화도 이렇게 샀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왜 나는지 여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5번 F장조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장조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이제 곧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될 거예요. 마차가 숲속 넓은 길을 따라 별장으로 가던 중 내 파트너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네. 조심하세요.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묻자 그녀의 고모가 설명해주더군. 그녀는 이미 약혼을 했답니다. 아주 번듯한 신사분과요. 그는 지금 부친이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처리할 일도 있고 좋은 일자리도 알아볼 겸 출타 중이라는군요. 그때 내게는 그 이야기가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서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네. 내가 마차에서 내리려 하자 대문에서 하녀가 나오더니 롯데 아가씨가 곧 나올 것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네.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게 정말 죄송해요. 옷도 갈아입고 제가 집에 없을 것을 대비해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느라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로 빵을 나눠준다는 걸 깜빡 잊었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 하지만 내 마음은 온통 그녀의 자태,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행동에 사로잡혀 있었네. 전 굉장히 겁쟁이에요. 그런데 타인을 즐겁게 해줄 생각에 일부러 대담한 척 하다 보니 저절로 힘이 생겼어요. 우린 창가로 다가갔고 롯데는 창틀에 팔을 걸치고 서서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았네. 하늘을 응시하다 불현듯 내게 시선을 돌렸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 손 위에 지그시 얹으며 클롭슈토크 라고 말했네. 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를 장엄한 송시를 마음속에 새기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몸을 굽혀 그녀의 손에 키스했네.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지. 거룩한 시인이여, 당신이 이 눈빛에 담긴 공경심을 볼 수만 있다면. 헤어지기 전에 난 롯데에게 한 번 더 만나자 부탁했고 롯데는 내 청을 들어주었네. 그 이후로 해와 달과 별은 변함없이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었지만 나는 도무지 낮과 밤을 분간할 수 없었네. 내 주위의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일세. 보라, 저 장엄한 밤하늘의 별들. 그 앞에 선 나는 얼마나 작은가. 먼지 같은 나는 별들과 함께하노라. 오, 타올라 사라질 세상의 생명들아. 이 순간을 알아챈 누군가 있다면 나는 그와 함께하리라. 오, 황홀경이여. 가령 내가 죽을지라도, 죽어 사라질지라도 오로지 그대와 단 둘이 함께 전율하리라.

고선웅 작사, 정민선 작곡의 뮤지컬 베르테르 중 어쩌나 이 마음, 나현우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음악에 앞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는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일부분과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베르테르에 나온 시를 함께 낭독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어쩌나 이 마음은요, 2020년 뮤지컬 베르테르 20주년 기념 음반에서 보내드렸는데요. 이때 저도 앙상블로 함께 무대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공연했던 배우분들과 음악감독 구소영 선생님도 떠오르는데요. 아, 당시에 저도 대사가 한 세 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세 줄을 하는데 조광하 연출님께서 한 3줄을 이상하다고 다시 하라고 이렇게 계속 혼내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읽어드린 클롭슈토크의 시는 뮤지컬 베르테르 초반에 나옵니다. 베르테르와 샤를로테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이 시를 낭독하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베르테르가 샤를로테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지독한 순애보가 요즘 세상에선 보기 드문 사랑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은 시대가 달라져도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설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리움,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순간까지. 이번 가을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같은 고전에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네, 여담으로 저도 언젠가는 혹시 베르테르의 베르테르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파벨 길리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느니 마니,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하벨 길리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2320님, 훈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나 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그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나이 생각 없이 무리했다가 병나서 일주일을 고생하고, 이제는 컨디션 회복하고 욕심은 과감히 버리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새끼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기로요. 아, 진짜 고생하셨겠어요.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도 좀 컨디션 회복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아, 저도 항상 다이어트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욕심내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일단 다이어트는 지속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잘하셨습니다. 새끼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민요, 랄프 본 윌리엄스의 푸른 옷소매 환상곡, 존 바비롤리의 지휘, 심포니아 오브 런던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국 민요 랄프 본 윌리엄스의 푸른 옷섬의 환상곡, 존 바비롤리의 지휘, 심포니아 옵 런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요, 0524님이 오늘 결혼 17주년 기념일이시라고 신청하신 곡입니다. 내 인생 가장 편안한 그늘이 되어준 내 사랑 밤톨,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걸어가자.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너무 로맨틱하네요. 저 지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정다운 나무 그늘, 임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정다운 나무 그늘 이명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서곡 콜린 데이비스의 지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는요, 안병희님의 신청곡 한정동 동시 윤극영 작곡의 따오기,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CBS 기획 전재덕 박종성의 심포닉 하모니카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모니시스트 전재덕 박종성 그리고 전재덕 밴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모니카 협주곡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넬라 판타지아 우리 민요 세야

세야 등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프랑스의 메스크랑 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다비드 라일란트, 신창용의 피아노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

필이라는 악기에 합창을 더한 곡을 들려주죠. 9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34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레알 김 지휘의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코지 판투테,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 오페라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아트센터 도암홀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휘 올라리 엘츠, 피아니스트 선우 예권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등을 들려주죠.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바니 파이지엘로의 만돌린 협주곡 시장조 중 1악장 알레그로 우고 올란디의 만돌린 클라우디오 시몬의 지휘 이 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신청곡입니다. 3858님 아들이랑 며느리는 2박 3일 여행 가고 저는 100일 지난 손녀딸 잠시 봐주러 용인 아들 집에 와 있어요. 손녀딸이 지금 아당 클래식 들으며 곤히 자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여유 있는 아침 먹으며 아당 함께 듣고 있어요. 손녀딸이 미소 지어줄 때 온 세상에 천사 미소가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허약한 아들 키우느라 병원 문턱이 닳도록 업고 뛰어다녔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아침입니다. 신청곡 손녀딸이랑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아, 또 아들분이랑 며느리분이 여행 가시고 혼자서 이렇게 손녀딸을 봐주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 시간 행복하시라고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G장조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시크 2악장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음악도 즐기고 퀴즈도 맞추면서 행운의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와글와글 음악 퀴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이 무엇인지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시면서 생각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음악으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을 로저 노링턴 지휘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풍당당 행진곡은 미완성으로 발견된 곡까지 포함해서 총 6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1번이 가장 유명하죠. 웅장하고 힘찬 선율로 희망과 영광, 새로운 출발을 표현했는데요. 아, 우선은 굉장히 감을 다들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운동회, 미스 코리아 이런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당당한 리듬과 밝은 분위기는 어려움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떠올리게 하고요. 이것을 갖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모습도 연상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는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여를 루이스 코보스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오페라하우스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다메스 장군이 이끈 이집트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흐르는 곡이죠. 왕과 신하, 백성들이 다 함께 군대의 승리를 축하하며 부르는 합창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과 승리의 기쁨을 웅장한 음악으로 보여주는 곡인데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 겁내지 않는 기계를 뜻하는 오늘의 정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입니다.

세 번째 힌트 음악으로는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여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카라얀 지휘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파리 뒷골목,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앙리 미르제의 소설 보헤미안 삶의 정경이 원작이죠. 소설에 나온 보헤미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예술가들은 20살 남짓한 나이에 이것이라는 자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덕목이었고 희망은 가난한 이들의 재산이었다라고요. 또 이 아리아는 극 속에서 로돌포와 미미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흐르는 곡인데요. 두 사람처럼 사랑을 고백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 세 번째 힌트 음악까지 듣고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이 들어간 명언과 격언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행동하지 않는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염된다. 한 사람이 이것을 내면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얻는다. 저희 리벨란테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리벨란테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거나 새롭게 발견하기를 바라나요? 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리벨란테는 희망과 이것,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는 그룹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살아오면서 혹시 잃어버린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리벨란트의 음악이 그것을 다시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라고요.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이것을. 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백, 기계, 패기라고도 하며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뜻하는 오늘의 정답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이제 아주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작품 번호 125 합창 중 4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사이 환희의 송가를 발췌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고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곡이죠. 힘차게 울려 퍼지는 선율은 희망과 이것, 인간의 연대를 느끼게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작품 번호 125, 합창 중 4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사이.

0: 하니의 손과 발췌 버전을 리카르도 무띠 지휘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용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먼저 모바일 쿠폰 당첨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모두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500번째 0017님 축하드립니다. 1000번째 2609님 축하드립니다. 2000번째 3675님 네, 세 분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은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에드 시런의 퍼펙트. 김지훈, 진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베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0: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주 앞에 가겠다 다짐했던 시간들, 주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이 짧은 기도 가운데 주님 마음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최승태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모습 이대로 박신화 콰이어의 성가곡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큰 믿음이 없다고 주님 앞에 토로할 때 그저 믿고 구하라는 그 말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걱정을 이현주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립합창단의 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과 임현모 정영순의 찬양 375장 찬송 나는 갈 길 모르니 이어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박운성님께서 옹기장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찬송하는 소리 있어 엄정행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 나의 죄를 정케하사 곽신형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조 멋쟁이님, 주여 매일매일 기쁘게 살게 하소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영근님, 또 황동현님, 이만식님께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면서 문자 또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 주셨고요. 보라미님, 함께하는 모든 분들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혜숙님께서는 오늘은 효녀 딸내미 웨딩드레스 결정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 해서 갑니다. 밤새 잠이 안 와 꼴딱 샜네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일생에 한 번 입는 드레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따님 진짜 효녀시네요. 어머님 참 많이 설레셨나 봅니다.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행복한 시간 따님과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앙빵님께서는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예배당에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러 갔던 게 언제였었는지도 모를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새벽기도에 갑니다. 잠 한숨 이루지 못한 날 예배당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앙빵님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말씀이네요. 주님께서 앙빵님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님께서는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인증 보내주셨네요. 조영은님, 새해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복땡이님,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8733번, 딸아이 태권도 겨루기 시합이 있어서 김천 가는 중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가는 이 길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늘 땀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는 딸 응원합니다. 다치지 말고 자신의 기량 마음껏 펼치길 기도합니다. 저 또한 안전운전 주유하는 와중에 문자 보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부모님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죠? 열심히 운동하는 딸,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찬양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이진아의 찬양이네요. 시편 17편 나를 눈동자 같이 보내드리고요.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 곡을 최영택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피처링 민호기, 박홍식, 이길, 윤현슬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치유의 하나님, 세상에 찢기고 물든 연약한 이 몸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교우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입니다. 크룩스의 찬양, 나는 비록 약하나.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

0: 시대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명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이계영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8985번께서 청해 주신 곡 함께합니다. 아들 장은석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취업 준비 중이라고 좋은 일자리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응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구현무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9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오늘은 나를 여호와인 줄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이 가장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안으로 돈과 물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쌓아두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우상에게 간절히 빌고 절함으로써 애군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진 태양신을 추종하며 자신을 신의 아들,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거나 신성시했던 열 가지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태양 그리고 각 집안의 마다들을 재앙으로 내리셨지만 바로 왕은 끝까지 자신이 믿던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께 대적해 보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헛된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우상은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없게 된 재앙은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으로부터 구원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 행위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는 만사형통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떠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주를 앙모하는 자 김요한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횃불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만다로 엄마님,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아이디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웃음꽃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 이수원님께서는 그동안 어금니 4개 발치하고 뼈 이식 수술로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힘들었는데 임플란트 마무리하러 갑니다. 이제 음식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어머나 수고하셨네요. 그 과정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맛있는 음식 드시게 되겠네요. 늘시원님 오늘도 주 안에서 제일 예쁜 하루 보내볼게요. 이 말 참 좋네요. 하루 보내면서 우리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 선택한다면 더없이 예쁜 하루 주 안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 딸기님께서는 어제 운전하시면서 정말 힘드셨나 봐요. 아니 운전 매너가 지나친 사람 한둘도 아니고 몇 명이나 되어서 속상했어요 하고 보내셨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 하시면서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선댕이님 꿀모닝입니다. 저는 찬송가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마리님께서 오늘 원례회의로 모일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의논되어지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진영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안성진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송미영 집사님 신청하신 김상훈과 나트륨의 고물심장 함께하죠.

콩을 삶는 냄새는 지금도 가끔 엄마의 새벽을 떠올리게 한다. 식당 문을 닫고 돌아오면 이미 자정이 넘었을 텐데 그 시간에 콩을 불리고 메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자랐지만 얼마나 힘든 새벽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엄마의 새벽은 내가 자는 동안 끓고 있었다. 엄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그냥 하셨다. 그것이 엄마가 집밥에 마지막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봉태규의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

안에도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이 향기가 되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카펠라 합창단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590번. 오늘은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가신 지 8년 되는 날입니다. 남동생과 저에게 커다란 산처럼 단단한 빙벽처럼 버텨주시던 어머니 이봉남 권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계시는 게 50여일 됩니다. 늘 새벽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시던 하나님의 귀한 딸.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어찌할지 어떤 꽃을 살지 알려주시던 엄마가 너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이라고 태산은 어머 험곡의 가도를 적어주셨는데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옛날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릴 때로 돌아가서 젊은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대사를 하던 게 가슴에 참 남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머님 건강 되찾으시고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0: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에서 스태핑님 청해 주신 곡 함께합니다. 하늘소리 콰이어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주니님께서 신청하신 주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두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데도 꽤 오랜 망설임이 필요한가 봐요. 바람이 몇 번을 흔들고 나서야 그제야 가지를 놓는 걸 보면 말입니다.

우리도 놓아야 할 것들을 쉽게 놓지 못할 때가 많죠. 서운함, 미련, 크고 작은 걱정까지 괜히 꼭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계절에는 나뭇잎이 매일 내려놓는 것을 결단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놓아야 할지 찬찬히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아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내 집에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Good Music Station CBS FM

범다우 파운트, 복의 근원 강림하사,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9월에 접어들면서 여러분은 그런 느낌

받으세요. 이 달력 위에 9라는 숫자가요. 가을 느낌이 나요. 9.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이 9 숫자가 두 개니까 가을 느낌도 두 배예요. 아침 공기도 부쩍 차가워진 것 같고요. 창밖의 어둠도 더 짙게 느껴집니다. 새 계절에 적응 잘하고 계시나요? 몸이 적응하기 어려워서 감기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요새 사연 속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만큼 우리의 몸이 뭐 기온, 습도, 이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느라 알게 모르게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받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새벽기도 다녀오는 길인데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이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694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오 스토레 귀드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스톡홀름 대성단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은 에노쉬, 곧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동시에 벤 아담, 즉 흙에서 나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 흙에서 나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새기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최근 네팔에서는 빙하호가 붕괴하며 발생한 가공할 홍수로 마을이 통째로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집과 끊어진 다리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듯이 지구촌 곳곳의 기후재앙은 만물을 깊이 신음하게 합니다. 그 신음의 자리에는 오늘도 편리함을 조차 무심히 살아가는 내 모습, 우리의 손길도 어딘가 닿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 시인의 고백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온 세상을 가꾸고 돌볼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죠. 오늘 내가 쓰고 버리는 것 하나에도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창조의 기쁨을 회복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9월 9일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일찍 눈이 떠져서 운동 나왔습니다. 이 아침 제 눈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로 고백합니다. 계절마다 주시는 선물 같은 하루를 감사히 여길 수 있게 기도합니다. 달맞이님이시네요. 옷차림이 애매해요. 출근할 땐 춥고 퇴근할 땐 덥고 몽당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침에는 서늘하니까 긴 소매 옷을 입으면서도 이 정도 얇기로 괜찮을까 싶은데 낮에는 해가 뜨겁죠. 창밖이 이제 밝았는데요. 좀 전 어떤 청취자분 주신 말씀대로 진짜 오늘 아침은 바람이 있네요. 나무도 막 흔들리고 건너편 건물의 깃발도 마구 펄럭입니다. 반소매 옷만 입고 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바람막이 점퍼 같은 거 가디건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자리 1286 문자 주신 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 확실히 가을이네요. 찬양 잘 듣고 있어요. 1286님은 이천에서 듣고 계신 유정순 권사님이시군요. 성함까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리 투 히즈 네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3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짧은 것 같죠? 근데 3분이면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수도 있고요. 사과도 깎아 놓으면 몇 조각은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 약 3분간 이어질 오늘의 끝곡이 흐르는 동안은 우리 애청자분들 아침 바쁘셔도 분주함 내려놓고 이 곡 들으면서 머리도 마음도 잠시 쉼표 하나 찍고 가시면 좋겠어요. 리벨 합창단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닫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어느새 9월도 9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새 달이 시작되면 뭔가 새롭게 해봐야 될 것 같고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요. 영국의 한 신문에서는 좀 색다른 9월을 제안했어요. 바로 슬로우 세프템버. 9월에는 속도를 늦추자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걸어보고 낯선 사람과 짧게 이야기 나눠보고 아이들에게는 일부러 지루할 시간도 주고 일할 때도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늘 바쁘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자는 거죠. 이번 달에는 더 열심히보다 조금 느긋하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짧은 가을의 창밖 풍경도 한 번 더 챙겨보고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면서 보내면 좋겠어요.

0: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은 에바 캐시디의 Fields of Gold 들으셨어요. 이제 가을인가 싶으면 곧이어서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가을은 짧으니까. 4345님도 좋은 날은 더 쏜살같이 가네요 하셨는데, 네, 그래서 더욱 9월에는 바쁜 일정만 챙기지 말고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가을을 눈에 담고 또 마음에 담으면서 느긋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안녕하세요.
1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6: 완전 좋아요.
17: 연두리.
16: 잘 부탁드립니다.
1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9: 서울

0: 지친 출근길이네요. 회사 일이 밀려서 2주 연속 주말에도 출근했더니 힘들어요. 오늘도 34km 달려 출근합니다. 위로곡 많이 들려주세요. 엉엉. 0511님께는 이런 부드럽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은 노래가 필요하겠죠? 에밀리아의 빅빅 월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미니 리퍼튼의 러빙 유는 585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5859님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서 쉬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좀 나아지셨나요? 괜찮아지셨어요? 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손도 잘 씻으시고 면역력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1부 듣고 계세요. 6090님, 아침 출근길 그대와 여는 아침 전도에서 몇몇 직장 동료들이 들으면서 같이 출근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출근하고 있지만 같은 방송 들으면서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와, 근데 아실까요? 이 단서가 될 만한 것은 6090이라는 휴대전화 끝번호밖에 없는데요. 보통은 동료들의 휴대전화 끝번호를 우리는 모르지 않나요? 저는 다 그냥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서 그래도 아마 찰떡같이 알고 좋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6090님께서 예, 같이 출근하는 동료들 한번 언급해 주셨어요. 문자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사연과 신청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아침에 오는데 바람이 꽤 많이 불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는 바람에 주목하셔야겠는데요. 북쪽에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이 기압 차이로 인해 내륙이나 해상 어디에서든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현재 영남 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닥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종일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공사장이나 간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설치된 곳에서는 낙하물 피해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야겠고요. 또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공기 운항 정보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계속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오전까지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서울 27도, 대전 대구 26도, 춘천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더 낮아져서 이제 늦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고요. 내일부터는 아침 공기도 좀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0.1도, 부산 21.7도, 광주 20.7도, 대구 21.7도.

김윤주의 그대와 연인 아침,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그 전에 에릭카맨의 Hungry Eyes는 539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6090님, 아까 그 동료분들께 그대와 연애 아침 소개해 주셨다는, 와, 찰떡같이 알아듣는 저희 직원이 주디 얘기 듣고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 제가 괜한 걱정한 거네요. 역시 찰떡같이 알아들으셨군요. 7133님은 어제 회사 후배 집에서 자고 주디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되게 표현들이 재밌으세요. 그대와 여느 아침을 전도하셨다는 6090님. 주디스를 독려하고 계시대요. 7133님. 뽀대리 댁에서 주무셨답니다. 뽀대리님 듣고 계시죠? 오늘 월간 보고 잘하시고요. 뽀대리님도 오늘부터 주디스. 제가 찜했어요. 커피도 드립니다. 산꾼시인님, 주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강화도로 출장 가면서 차에서 들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하는 마음으로 가보렵니다. 아, 좀 멀리 가시네요. 강화대교 건널 때 특히 더 느긋하게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조심조심 가세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고.

오늘 내가 듣는 노래, 음악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노래로 기분을 코디해보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윤미래의 터치 러브입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 죽은의 태양 OST였는데요. 주연이었던 배우 소지섭 씨와 공효진 씨의 로맨스를 더 애틋하게 만들어줬던 노래예요.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면서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오늘 아침 러블러브한 노래로 마음에 사랑 가득 담고 하루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윤미래의 터치 러브,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잉, 회사 도착했는데 내리기가 싫어요. 분위기 내고 옛사랑 생각해야 되는데 다 왔네, 힝. 7287님.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윤미래의 터치 러브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조윤진님께서 거미의 애절한 목소리, 가창력 대결로 가보면 어떨까요? 하셨고요. 인스타 지원맘님, 찬바람 부는 가을날 여가수의 절절한 발라드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 윤미래와 거미, 드라마 OST의 개의 양대 산맥이죠. 이렇게 이어서 오늘도 코디송 완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거미 노래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조윤진 인스타 아이디 지원맘님께 커피 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 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 하우징
1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1: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0: 익수 황진한.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의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새로미님이 귀뚜라미 소리 들으니까 가을이네요.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Come September 청하셔서 이 노래로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마치고요.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함께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 해협을 두고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면전 수준으로 충돌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에서 첫 도보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낮 네팔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이른바 N수생이 2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인데다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 규모가 최근 3년 반 새 두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려 무리하게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의 부실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의료계 연구 결과 커피 찌꺼기로 만든 나노 소재가 활성산소를 줄이고 신경계 세포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나노 소재의 항산화 효과는 대표적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에 근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 분석 결과 AI가 사무직을 대체하면서 대졸 청년 취업문은 좁아졌지만 건설, 제조, 서비스 현장의 고졸 청년 취업은 오히려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한 돌풍이 불겠고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부에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 30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어머, 내가 마침 신청하려고 했는데 8358님. 이거 8358님 신청곡 할게요. 마룬5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Moves Like Jagger. 9월 9일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280님, 하나뿐인 친구 같은 딸 유나

생일입니다. 이번 주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라 혹시나 미끄러질까 오늘 미역국도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짠하기도 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 유나 대견하기도 해서 많은 축하 받게 해주고픈 마음에 사연 보냅니다. 등교길에 차에서 유나랑 같이 들으신대요.

0: 뭐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 생일 맞아서 제대로 만끽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유나 학생 내년에는 아마 상상도 못할 만큼 편안하고 즐거운 생일 맞을 거라 믿으면서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같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주디스 여러분들이. 7280님 따님 유나 생일 축하합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매일 마시는 음료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의 찌꺼기에서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버려지던 찌꺼기가 새로운 바이오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 음료는 뭘까요? 1번 커피, 2번 우유. 정답과 함께 이것을 마시는 습관이나 이것이 가장 필요할 때는 언젠지 보내주세요. 10분을 뽑아서 모바일 이것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7: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6: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7: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9: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엠지 새마을금고.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158님이 아 힌트송 무슨 일이에요? 싸이월드 시절 떠올라요 하셨는데 그 배경음악으로 정말 많이 쓰였던 1등 노래였던가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윤건의 라떼처럼에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커피 노래 힌트송 오늘의 정답은 커피였습니다. 5715님 어제 야근하고 눈 감았다가 떴는데 출근 시간이네요. 이럴 때 커피 진하게 한 잔 꼭 필요합니다. 3792님 새벽 기상해서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저는 커피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5765님 아이랑 있을 때 커피 필요합니다. 멋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살려고 마십니다. 유리님도 초등아이 육아휴직 중이라 커피 끊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할 때보다 더 필요하네요. 부족한 체력 카페인으로 일으켜 세우는 중입니다. 반멜레 애벌레 하면 반맨다는 그 말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아요. 0110님 대리운전 알바 나가기 전에 진하게 한 잔 마시고 나가야 잘 버팁니다 하셨는데 체력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8383님 저는 커피를 아침마다 드립으로 내려서 회사에 가져가서 오전에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마셔요. 속으로 상사 욕을 하면서 쓴 커피를 삼킵니다. 3716님 아 커피 찌꺼기도 쓸모가 있는데 제 자신은 좀 하찮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업무 실수 그만하고 싶다. 저도 정말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맨날 잘해요. 그럴 때도 있는 거죠. 3716님 괜찮아 괜찮아 3716님 비롯해서 소개해드린 분들 포함해서 모두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8시 20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2부 듣고 계세요. 2042님 신청곡 두아리파 레비테이팅 핑크의 Get the Party Started.

아침부터 신나는 음악이 계속 나와서 저 책 읽어야 되는데 의자에 앉지를 못하고 계속 거실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차분한 음악으로 좀 바꿔주세요. 저 이거 빨리 읽고 반납해야 되거든요. 신나는 음악 너무 좋아요. 흥부자신데 책도 좋아하시고 육각형 인재세요? 왜 이렇게 매력적이세요? 6215님 책 읽으셔야 하니까 좀 분위기 바꿔서 차분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2165님은 초콜릿 시리즈인가요? 제스티스님, 아 토미 페이지까지 장국영에 이어서 이건 정말 세트 같은 곡이네요 하셨는데 토미 페이지의 A Shoulder to Cry On 그 전에 장국영의 To You 초콜릿 세트 곡 같은 두 곡이었고요. 투유는 2792님 신청곡이었어요. 계절이 바뀌면 아침에 보리차나 작두콩차부터 끓입니다. 온 집안에 풍기는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근무하면서 마시려고 텀블러에 담아서 직장으로 고고합니다. 따뜻한 향기는 보리차에 맡기고 달달함은 장국영의 투유로 챙겨드렸습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듣고 계세요. 8876님, 우리 아우정 모임에서 싱가포르 여행 중입니다. 아우정은 아줌마들의 우정, 준말이래요. 너무 즐거운 여행이에요. 오늘 일정도 멋지게 잘 소화해내게 화이팅 해주세요. 광숙, 선희, 재경, 안선, 힘들어도 힘내장. 근데 방송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나오는 거 맞죠? 암요. 광숙, 선희, 재경, 안선님. 왜 안 믿으세요? 속고만 사셨어요. 광숙, 선희, 재경, 안선님. 싱가포르 여행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오세요. 8887님 신청곡입니다. 콜렉티브 소울 런.

가을 느낌 가득한 바람에 음악이 어우러져서 더 좋게 들리네요. 6766님 오늘의 선곡을 좋아해 주셨습니다. 0606님 신청곡이었어요. 키라 나이틀리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들으셨습니다. 홀라우짜님이 아침 방송으로 변경되고 주디의 모창을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간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간간이 윤주 씨의 성대모사가 그립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실 때 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듣고 싶다면 더 많이 외쳐주세요. 요구해주세요. 색소포니스트 브랜포드 마샬리스가 이끄는 재즈밴드죠. 벅샷 레폰크의 Another Day 클레오파트라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좋은 가을 아침에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7: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6: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0: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2430님, 주디 아침부터 힘이 없어요. 납품 스케줄이 꼬였는데요. 3개월 된 후임 왜 안 챙겨서 납품 스케줄 못 맞추냐고 아침부터 혼이 많이 났습니다. 선배가 된다는 건 이런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또 기운이 빠지는 일이기도 하죠. 신청하신 곡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훌훌 털어버리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노래 들으면서 수요일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0: 집에서 홈픽해.
11: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0: 지금 홈픽해.
11: 홈픽.
1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1: 홈픽.
10: 홈픽.
1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기.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런 짓궂은 놀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잊기, 네가 나를 잊기.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어떤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에게 이렇게 물어봤나 봅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모르고 사는 것, 아니면 당신이 나를 평생 모르고 사는 것,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아, 그런데 이 선택의 대상이 요즘 아이와 엄마, 아이와 아빠 사이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몇 개의 영상을 찾아보면요, 어떤 아이는 질문을 듣자마자 눈물부터 보이고요, 어떤 아이는 의젓하게 나는 엄마 아빠를 평생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장난스럽게 시작한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날 평생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는 마음 말이죠. 오늘도 훈디를 잊지 않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우리 아당님들 무척이나 반갑고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